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는 나이 10살 되던 해에 혜빈과 가래를 올렸는데요. 결혼한 지 20년이 채 안 되는 1762년에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영조에 의해 폐서인되기까지 했는데요. 세자 사망일에 영조는 자신의 조처를 후회하고 왕세자의 지위를 회복시킴으로써 비로소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얻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정조는 1776년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친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모친 혜빈을 해경궁으로 올렸습니다. 부친을 모신 사당은 경모궁으로 승격시키고 이내 경모궁 제례를 정했습니다. 경모궁 제례 때 음악을 연주할 악기 제작도 명했는 정조는 1776년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친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모친 혜빈을 해경궁으로 올렸습니다. 부친을 모신 사당은 경모궁으로 승격시키고 이내 경모궁 제례를 정했습니다. 경모궁 제례 때 음악을 연주할 악기 제작도 명했는데요. 경모궁 제례를 위한 악기 일체는 정조가 왕위에 오른 그 이듬해에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향음악 경모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음악으로만 전승되고 있어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입니다.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이 지은 시조를 노래하는 곡인데요. 매창의 본명은 이향금이고요. 계랑, 계생이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여성입니다. 문제를 타고 나서 시조, 가사, 한시, 금성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을 남겼고요. 그의 작품은 지금도 매창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까지 살았는데요. 전북 부안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부안의 성황산에 있는 서림공원에

이화우 훗날일째 울며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도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가곡 반주를 정식으로 할 때에는 검은고 가야금, 대금, 해금, 피리, 장구 이런 악기를 두루 갖추고 연주하지만 들으신 대로 검은고 한 대로 반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런 연주는 노래와 검은고 선율에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취단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런 연주는 노래와 검은고 선율에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취타결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곡을 피리와 아쟁 두 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취타,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을 이어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쉬타와 이어지는 연결가락, 그리고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까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입니다. 이 곡을 노래하는 시조시 동창이는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때 시조시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또 노랫말에 따라서 선율이 어떻게 구사가 되는지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은 감상이 될 듯합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희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 나오는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평소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고금 성현들의 글을 가운데에 의미 있는 내용을 모으고 엮어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쓴 책인데요. 하루에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화두에 관련해서 평소 톨스토이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엮어서 소개한 책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때론 자신의 이야기도 쓰고 마지막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1년 365일 동안의 사색 일기처럼 써놓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용한 글도 매우 다양한데요. 쇼펜하우어와 니체, 에머슨과 소로, 칸트, 유교 경전, 노자 장자, 불교 경전, 성서, 우파니샤드 철학, 격언 등 동서 고금의 좋은 글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1. 우리는 세 가지 길을 통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색으로, 가장 고귀한 길이다. 둘째는 모방으로, 가장 쉬운 길이다. 셋째는 경험으로, 가장 어려운 길이다. 공자. 2. 인간의 가치는 그가 가진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달려있다. 레싱. 3. 인생은 학교이며 거기서는 실패가 성공보다 훌륭한 스승이다.

만 한 사람은 그런 적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믿었다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본 것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려면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일에 사로잡혀 봐야 한다. 아미엘. 6. 한 인간의 삶이나 한 민족의 삶의 연속성이 하루살이의 삶처럼 하찮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루살이의 삶이 먼지처럼 많은 민족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의 삶처럼 무한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자신을 아주 작은 것으로도 아주 큰 것으로도 느낀다. 저 높은 하늘에 서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 작은 유럽을 뒤흔드는 작은 회오리 바람을 알아볼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사상을 자유롭게 한다. 아미엘. 7.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 먹고 마시고 씨를 뿌리고 샘하는 존재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다. 만일 인간이 행위를 통해 영혼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신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와 만물의 근원 사이에는 벽이 없다는 것. 결과인 인간과 원인인 신 사이에 벽이 없다는 뜻이다. 에머슨. 8. 영혼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재판관이고 도피처다. 내 안에 인식하는 영혼, 지고한 내적 재판관을 모욕하지 마라. 만우. 지혜가 발현될 수 없는 상황은 없으며 그런 무의미한 일이란 없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월 29일의 일기,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 지혜는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내용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공자, 레싱, 실러, 에머슨 등 여러 사상가 작가들의 글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지혜란 바로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혜에 도달하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공자의 말도 쉽게 풀어서 인용을 했죠. 우리는 세 가지 길을 통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색으로 가장 고귀한 길이다. 둘째는 모방으로 가장 쉬운 길이다. 셋째는 경험으로 가장 어려운 길이다. 사색이 가장 고귀한 길이고 모방이 가장 쉬운 길, 경험이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생각, 공감이 가시죠? 또 뭔가를 이해하려면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일에 사로잡혀 봐야 한다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죠. 그런 경험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혜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 이야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대금산조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박종기에서 환주환으로 전해진

남도 음악의 진수가 담긴 산조죠. 서용석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

0: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 그렇지.
0: 1년이면 몇 밤이냐? 365 밤이지요.
1: 어.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1: 그렇지.

0: 조용히 여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단 말씀은 왜 하시오?
1: 가 날인 줄을 알려오라.
0: 아니 여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단 말씀은 왜 하시오?
2: 그렇지.
1: 그러면 정담을 허리야. 정!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최수연의 소리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변을 보니까 휴가가 좀 늦은 분들이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최수연의 소리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변을 보니까 휴가가 좀 늦은 분들이 이번 주에 휴가에서 돌아오시고요. 초중고 학생들 대부분 개학해서 이번 주는 뭔가 좀 바빠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대학생들은 아직 9월 개강이라 방학 막바지 보내고 있죠. 저마다 분주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건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첫 곡으로 전경옥의 멀리 가는 물 듣고 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거나 외면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

헤이스트링의 연주로 머물다 가는 것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8월 21일 금요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박서보 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박서보 화백은 한국 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1960년대부터 반복적인 행위로 화면의 질서를 구축하는 묘법 연작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미술관은 화백이 생전 생활하고 작업했던 작업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반투명 유리를 통과한 자연광이 화백의 거대한 백색 묘법 세 점을 비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화백에게 흰색은 단순한 순백이 아니라 조선 백자의 회백색처럼 자연에서 온 색에 가까웠는데요. 이런 색채의 의도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공간인 셈이죠. 개관전으로는 내년 1월 3일까지 박서보와 흐엉도딘, 비움 그 충만이 진행됩니다.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박서보와 또 베트남에서 태어나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흐엉도딘의 작품 42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서보 화백이 물에 불린 한지 위에 선을 반복해서 긋고 밀어내며 화면을 비워갔다면 흐엉도딘은 안료를 거듭 쌓아 올려 표현해왔다고 해요. 개관전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흐엉도딘을 선택한 것처럼 앞으로 박서보 미술관은 아직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작가, 특히 여성 작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교육 또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젊은 창작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박서보 재단을 못한 작가, 특히 여성 작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교육 또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젊은 창작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박서보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8월 29일 오후 4시 목포문학관에서

0: 뭘로 즐거우셨을까요?
1: 아, 저는 바다에 다녀왔거든요.
0: 진짜 여름 사람 많군요.
1: 네. 네.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는데
0: 혹시 서핑?
1: 저는 서핑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냥 바다에 누워 있었는데 네. 확실히 날이 여전히 덥기는 한데 불어오는 바람이
0: 그쵸?
1: 약간 습도도 덜어진 것 같고 네. 기온도 낮아진 것 같고 아 가을이 지금 올락말락하고 있구나라는 그렇구나. 느낌에 네. 약간 좀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네.
0: 아, 전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
1: 네.
0: 와, 거의 막바지 바다 여행이었을 수도
1: 네,
0: 있겠네요.
1: 아,
0: 그죠? 여름 바다로는
1: 네.
0: 네, 부럽습니다. 자, 바다를 못 간 우리는 또 영화를 보면 되니까요.
1: 그쵸.
0: 네, 그 시원함은 또 영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요즘 영화관에서 볼 만한 신작 소식 살펴볼 텐데
1: 네.
0: 어떤 영화 상영 중이에요?
1: 네, 지금 위컴앤 파이널 컷이라는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0: 네.
1: 이 영화에도 바다가 등장하고요.
0: 오.
1: 왜냐하면 섬이 배경이에요. 네, 지금 막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고요.
0: 네.
1: 1973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던
0: 네?
1: 영국의 포크 호러 영화거든요.
0: 73년 제작 작품이라고요?
1: 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나서
0: 네.
1: 다시 이제 국내에 왔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첫 개봉이에요.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위커맨이라는 영화는 개봉한 바 있는데
0: 아.
1: 이 원작은 이번에 이제 첫 개봉이고요.
0: 네.
1: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마지막에 약간 반전이 숨어 있기는 한데요.
0: 네.
1: 이 서머 아일이라는 외딴 섬에서 소녀가 실종됐다라는 신고를 받아요.
0: 네.
1: 경찰이. 그래서 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소녀의 사진도 있고 이 소녀가 누구이며 실종되었으니 찾아달라라는 호소가 담긴 편지여서
0: 네.
1: 경찰이 그걸 보고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스스로 경비행기를 몰고 이 외딴 섬까지 와서 조사

완전히 그대로는 아니고요. 오히려 약간 좀더 보완됐다라고, 좀 길이도 좀 늘어나고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73년에 이 영화가 개봉할 때 지금 봐도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 공동체의 관습을 모사하는 기괴함이라든지 그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같은 것들이 지금 봐도 굉장히 전복적이고 기괴한데 이 73년도에 영국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봉 과정에서 상당한 순환을 겪었어요.

0: 지금 봐도 이 기이하고 불온해 보이는 마을이 정말 무서워요. 무섭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코미디를 의도한 것인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실한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고 혼전 순결주의자예요.
1: 그
0: 매주
1: 경찰.
0: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바깥의 기준으로 보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이 기이한 마을, 이 마을에서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 쾌락은 뭐 먹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성적인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것이 자유롭다고라고 여기는 마을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 되는 마을이니까 여기에서 하이가 느끼는 그 고통과
1: 괴리감.
0: 괴리감
1: 예.
0: 그리고 그러면서도 은연 중에 흔들리는 마음.
1: 그렇죠.
0: 자기는 약혼녀가 바깥에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도 싸우고 자신의 신념과도 싸우고 타인의 종교와도 싸우는 이 하이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이와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포나 괴로움이 될수 있겠지만 하이의 그런 행동이 좀 위선적이라거나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코미디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화가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도 해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른 영화가 될수 있어서 훨씬 더 흥미롭죠.
1: 공포 영화 잘 보시는 편이세요?
0: 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거에 약한 것 같아요. 영화사 행동이 좀 위선적이라거나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코미디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화가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도 해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른 영화가 될수 있어서 훨씬 더 흥미롭죠.
1: 공포영화 잘 보시는 편이세요?
0: 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거에 약한 것 같아요. 영화사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 영화는 참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타이틀은 아닌데 죽기 전

0: 웃지를 못하는 거죠.
1: 네.
0: 그런 바쁜 엄마인데 어느 날 아들이 내가 퇴근하고 갔더니 책 읽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아빠와 관련된 물건들을 너무 괴로우니까 엄마가 창고에 다 넣어둔 거예요. 거기에서 이상한 그림책 바바둑을 발견하고 이걸 읽어달라고 졸라요.
1: 아, 바바둑이 그 그림책의 제목인가 봐요?
0: 네, 예. 그림책의 제목이고 예. 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이제 악령의 이름이 아, 바바둑인데요.
1: 예.
0: 근데 누가 봐도 그 책은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책이에요. 읽으면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1: 네.
0: 근데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이 아멜리아의 일상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1: 어떡하죠? 어떻게 저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잠깐만 이 작품이요.
0: 네.
1: 2014년도 개봉한 작품이네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지금 10년도 훨씬 지났단 말이죠.
0: 네.
1: 그런데 이번 주 영화로 선정을 한 거는
0: 네.
1: 물론 공포 영화 중에 최고는 뭐냐 할 때 네. 반드시 등장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0: 영화 바바둑의 OST 가운데 쇼핑몰 제드 커젤의 작곡 음악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어떡하죠? 영화 안 봤는데 이제 저 화장실 못 갈 것 같아요. 이불 속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로 이 공포 영화계의 탑 오브 탑 바바둑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 아까 이제 어쨌든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그 여성 싱글맘이자 네. 워킹맘인 아멜리에가 그 중심에 있는데 네. 어떤 인물일까요? 네.
1: 일단은 남편이 죽은 날 아들이 태어났죠.

0: 아멜리아가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동화 쪽에서 본 괴물 바바둑 때문에 겁에 질려요. 근데 엄마는 가뜩이나 별난 아이 키우느라고 돌아버릴 것 같은 차에 바바둑이 실제로 나온다면서 이 사무엘이 밤마다 잠도 안 쓰고 소리 지르고 떼쓰는가 엄마는 더 미칠 것 같은 그렇죠. 거죠. 급기야 이제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관객들도 저 녀석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지? 그래서 아이를 어느 순간 원망하게 돼요. 마치 엄마처럼.
1: 그러니까 엄마에 되게 몰입되고 네. 이입되나 보네요.
0: 그런데 사무엘이 케빈과 다른 점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엄마를 도우려고 해요. 바바둑으로부터 엄마를 지키려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사무엘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두 인물은 사실 모두 다 상처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네. 다 안쓰럽잖아요.
0: 맞아요. 네,
1: 안쓰러운데 어느 순간 이제 보는 관객이 이제 여성의 입장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엄마에 더 몰입이 되기 때문에 네. 저놈 무자식
0: 맞아요.
1: 좀 말 좀 잘 듣지 이렇게 하다가도 또 엄마들은 또 이렇게 돌아서면 또 자식이 짠하니까 네. 아유, 쟤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그 절망이 있으면 그럴까 이런 마음도 들 것 같고 아니 그 미스터 바바둑이라는 책이 왜 거기 있어요?

0: 바바둑은 마치 외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림책의 악령처럼 보이지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아, 바바둑은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관객분들이 알게 돼요.
1: 네.
0: 계속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아멜리아가 안에 쌓아뒀던 이 고통, 고독, 어둠이 이제 바바둑으로 만나서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1: 네.
0: 그러면서 그 실체를 아멜리아도 보게 되고 스스로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일종의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말에 이르러서 아멜리아

0: 하고 더 커지지 않게 스스로 잘 달래가면서 때때로 내 밖으로 꺼내놓기도 하면서
1: 맞아요.
0: 그렇게 해소하면서 같이 달래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 결말에서 보여주거든요.
1: 네.
0: 이 결말이 무엇인지는 영화를 직접
1: 아,
0: 보시기 바랍니다.
1: 결말 때문에 봐야겠네. 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감독의 다른 작품도 궁금해져요.
0: 네.
1: 어떤 게 있을까요?
0: 정말 걸출한 감독이에요. 제니퍼
1: 네.
0: 켄트 감독은 여성 감독이고요. 배우 출신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바바둑이 첫 번째 장편 데뷔 영화였고요. 이 영화로도 뭐 수많은 그 공포 영화제, 판타틱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했고,
1: 네.
0: 두 번째 장편인 나이팅게일로는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했어요.
1: 네.
0: 이 나이팅게일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호주 출신 감독인데요. 호주 대륙을 이제 유럽인들이 한창 개척하던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영국 군인들의 손에 자신의 아이와 남편을 잃은
1: 네.
0: 아일랜드 여성이 복수하려고 길을 헤매는 그런 내용이에요.
1: 아,
0: 굉장히 처절한 영화거든요.
1: 네.
0: 이 영화도 보시면 한동안 아마 잊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가졌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평한줄 해주세요, 바바둑에 대해서.
0: 바바둑은
1: 네.
0: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한 저예산 독립 영화예요.
1: 그래요?
0: 그 영화가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멀리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이 출산과 양육의 고통, 워킹맘이 가진 어떤 일정 종류의 죄책감, 또 어떤 여성의 불안, 그러니까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공포를
1: 있죠. 네.
0: 제대로 표현해냈기 때문이거든요.

0: 드리고 싶습니다.
1: 오늘 굉장히 꽉 찬 느낌이에요. 저 나중에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위컴앤 파이널 컷 그리고 제니퍼 켄트 감독의 바바둑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일 축하해 아들. 영화 바바둑 속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바바둑의 OST 테마음악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캠핑이 유행일 때는요, 너도 나도 감성 넘치는 램프 조명이나 불멍하는 사진을 올리고요. 등산이 또 유행일 때는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유명한 산에 오르는 캠핑이 유행일 때는요, 너도 나도 감성 넘치는 램프 조명이나 불멍하는 사진을 올리고요. 등산이 또 유행일 때는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유명한 산에 오르는 일에 진심인 분들이 많았죠. 요즘은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러닝에 푹 빠진 분들을 곳곳에서 마주하게 돼요. 유행 따라 바뀌는 취미 같아 보여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상의 답답함을 덜어내고요, 작은 성취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꽃을 보며 마음을 비우든, 땀 흘려 정상에 서든, 혹은 숨이 차도록 길 위를 달리든, 결국은 나만의 호흡과 리듬을 찾아가는 시간인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휴식하는 건 역시 마음을 채우는 아주 훌륭한 취미이자 성취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한나 작곡의 소풍가 이 곡으로 문을 활짝 열었어요. 민은경의 피처링 박유진 외 여러분의 연주였는데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고단했던 길이 소풍길처럼 흥겹게 그렇게 내딛는 걸음마다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곡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캠핑장의 그 아늑한 불빛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산을 오르면서 흘리는 땀방울. 요즘은 또 운동화 끈을 탁 동여 메고 달리는 러닝에 빠진 분들이 좀 많죠. 아, 요즘은 진짜 러닝크루 만들어서 함께 달리는 모습 저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유행하는 취미는 조금씩 바뀌지만 그 본질은 비슷해요.

최준 작곡의 허공을 걷는 길 전해드렸는데요. 최준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6642님께서 이슬

모두가 아는 곳 전해드렸어요. 정은혜 노래 까데호 김유찬의 연주였는데요.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라고 하잖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정말 노랫말처럼 거드렁거리고 한번 놀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때는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두들쟁이 탈의 연주로 블루 윈드 전해드릴게요.

이름으로 어른말 들어를 당당히 시전하며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 객관화도 건강한 긴장도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욕구만 있을 뿐이다.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이 있다. 100번 맞는 말이다. 열어라 라는 말이 있다. 100번 맞는 말이다. 자기 경험을 권위로 착각해 쉴 새 없이 남을 가르치려 들고 자기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르는 노인이 되지 말라는 경고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건 지시 말고 질문, 지적 말고 의논이다. 머자나 몸은 점점 탈이 나고 여러 신체 기능도 서서히 약해질 것이다. 진짜 쉐어라이프의 완성은 돌봄과 보살핌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프면 일단 소문부터 내야 한다. 적절한 치료법을 함께 찾는 건 물론이고 서로에게 건네는 안도와 위로의 웃음은 덤이다. 병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불필요한 근심을 떨치게 해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쉐어라이프다. 내 통증이 너의 관심이 되고 너의 병력이 우리의 정보가 되는 집. 그게 우리 집 미로헌이다.

이신예의 노래로 아름다운 사람아 전해드렸습니다. 이신예의 노래로 아름다운 사람아 전해드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감상해본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JOK의 연주곡 전해드릴 텐데요. 더 마인드 듣고 오시죠.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신날새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달빛 아래 뱃노래 2부 첫 곡으로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2부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의 명소 운이람 반이람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 원하신다면 이 번호 기억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함께 해주시고요. 2219님께서 어제 동화책들을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맞는 책들의 내용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하시면서 그 동화책 중에 치매 앓는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인데 치매를 앓는 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이해관에서 맞는 책들의 내용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하시면서 그 동화책 중에 치매 앓는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인데 치매를 앓는 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얘기해주는 따뜻하고 찡한 울림이 있는 내용이었대요. 그러시면서 동화책 읽을 때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먼저 그림인 삽화만 보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글과 그림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재밌대요. 근데 이렇게 또 2219님 문자 내용 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동화와 정말 멀어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동화책 하면 진짜 뭐 아이들만 읽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해주는 감동도 있고 찡한 울림도 있는 이런 동화라면 정말 찾아서 읽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 오늘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풀꽃 사이에 처진 그 거미줄이 있는데 거미줄 위로 물방울이 맺혀있는 사진인데 와 이게 또 이렇게 예쁘네요. 우리가 이렇게 물방울 방울방울 져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미줄 위로 물방울들이 맺혀있어요. 이슬인지 아니면 물이 흘렀는지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또 상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보라색 잎이 또 매력적인 꽃사진도 보내주시고 덕분에 또 눈이 시원해지는, 환해지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7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앙상블 이도의 노래와 연주로 강원도 아리랑 듣고 옵니다.

아닌 마음 바빠지던 시절 다들 한 번쯤 기억나시죠? 며칠치 일기. 이게 가장 힘들었잖아요. 한꺼번에 몰아쓰느라고 언니나 형의 일기장 훔쳐보기도 하고요. 탐구생활 이거 기억나세요? 탐구생활 같은 방학 숙제 책 펼쳐놓고 밤새 끙끙대던 기억.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아, 그때는 뭐 공작 숙제나 관찰 숙제도 참 많았어요. 뭐 수수깡으로 뭘 만들어 와라. 곤충을 채집해라. 뭐 식물을 직접 키워봐라. 뭐 이런 거요. 손가락에 풀칠 범벅해가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곤충 생김새도 한 번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요. 감자나 고구마도 직접 키워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죠. 지나고 보니까 그 부산스러웠던 방학의 끝자락도 다 정겨운 추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이런 옛 기억을 떠올리면 괜히 스며시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뭐 제출해야 할 방학 숙제는 없지만 개학을 앞둔 학생처럼 괜히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오후입니다.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볼 수 있겠죠? 강강술래 준비했는데요. 배시방 앤 입과 손 스튜디오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난해 숨은 보물 운이람 반이람으로 떠나볼게요.

오니람 바니람은 이름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옛날에는 절벽이 너무 가파르고 길도 없어서 하늘과 바위, 나무, 그리고 오가는 구름만 보인다고 해서 오니람. 계곡이 원체 깊어 하루에 햇빛이 반나절만 들어온다고 해서 바니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약 9천만 년 전, 백악기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웅장한 기암 괴석들이 5km나 되는 협곡을 따라서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곳입니다. 용소바위, 쪽두리바위, 대불바위처럼 저마다 독특한 모양을 한 바위 사이로 맑은 주자천 계곡물이 사계절 내내 세차게 흘러가는데요. 이 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길이 220m의 아찔한 구름다리에 올라서면 발 아래 펼쳐지는 숲과 계곡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웅장한 바위 그늘에 앉아 숨을 돌렸다면 계곡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를 걸어보셔도 좋아요. 지난 고원길 9구간으로 지정된 숲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흙길과 데크가 평탄하게 이어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죠.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예전 마을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던 천녀바위나 계곡을 감싸는 숲길의 호젓한 풍경을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요.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면서 바위와 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거짓말처럼 싹 씻겨 내려갈 거예요. 온이람 반이람을 느긋하게 둘러보신 뒤에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이산 탑사의 기묘한 돌탑들을 둘러보시거나 용담호 둘레길을 함께 들러서 지난해 정취를 더 깊게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햇빛조차

오병옥 외 여러분의 연주로 매지 구름 전해드렸어요. 아 이게 풍경 참 좋은 날씨에 찍은 구름다리 위에서의 사진 보면서 이 곡 들으니까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하늘과 구름만 보이는 절벽, 그리고 햇빛이 반나절만 드는 정겨운 계곡. 전북 진안에 운이람 반이람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운이람 반이람은요, 입장료와 주차료, 매지 구름 전해드렸어요. 아 이게 풍경 참 좋은 날씨에 찍은 구름다리 위에서의 사진 보면서 이 곡 들으니까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하늘과 구름만 보이는 절벽, 그리고 햇빛이 반나절만 드는 정겨운 계곡. 전북 진안에 운이람 반이람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운이람 반이람은요, 입장료와 주차료, 그리고 구름다리 이용까지 모두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뭐 언제든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 오름새가 전통 연희와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개성 있는 무대를 펼치고요. 마지막 9월 19일엔 재즈밴드 프렐류드,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성슬기가 함께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별밤 축제에서 잊지 못할 여름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난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오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작곡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포 5인의 산조가 펼쳐집니다. 작곡동인 원시인은요, 김상욱, 김정근, 유민희, 이경은, 홍수미 이렇게 5명의 작곡가가 2020년 결성한 창작음악단체인데요. 원시인이라는 이름엔 전통이라는 근원을 바탕으로 음악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우리

곡입니다. 김상욱 작곡의 피리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왕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정근 작곡의 생황산조는 생황 김태경, 타악 서수복, 이경은 작곡의 검은고산조는 검은고 오경자, 타악 연재호가 함께하며 유민희 작곡의 대금산조는 대금 류근화, 타악 배런이 호흡을 맞춥니다. 같은 산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다섯 명의 작곡가가 그려내는 음악은 저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품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과 오늘의 창작이 만나는 무대.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서울 도남문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낸 두 편의 창작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 희곡을 우리 소리로 새롭게 해석한 창극 살로메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인데요. 올해 무대에선 김준수가 강렬한 매력의 살로메 역을, 유태평양이 욕망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로데 역을 맡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창작잉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판소리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각 공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황
0: 김봉영입니다. 일요일이 처서라서 이제 좀 시원해지려나 처서 매직이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처서 매직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 문제는 현재 북상 중인 18호 태풍 사우텔인데요. 올해 17개 태풍은 모두 비껴갔지만 초강력 태풍이라는 18호 태풍의 진로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0: 네, 월요일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500km 해상까지 접근을 할 거라고 하던데요. 이후 경로는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주말에 날씨 정보를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당분간은 이번 주처럼 더위와 소나기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0: 자, 그래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계약 경로는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주말에 날씨 정보를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당분간은 이번 주처럼 더위와 소나기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0: 자, 그래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개학 첫 주를 보낸 우리 학생들 참 수고 많았고요. 네. 집에서 직장에서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금요일 오후 2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파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첫 곡은 천지윤 해금 연주로 여름의 조각들 듣고 왔습니다.
1: 네. 어우, 어랑타령을 또 이렇게 멋지게 스페니쉬풍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감사드리고요.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지금 약 태풍의 영향권에 좀 들어가고 있는 거는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날이 더운 것까지는 아닌데 네. 너무 습하니까 막 그 피부에 찰싹 달라붙는 그 땀?
0: 맞아요.
1: 약간 그래요.
0: 네.
1: 아 뭐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가기도 좀 불편한
0: 그렇죠.
1: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도 지금 오키나와 동남쪽 500km 해상까지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 네.
0: 좀 이게 약해지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사실 완전히 어렸을 때는
0: 네.
1: 세상을 잘 모르니까
0: 네.
1: 태풍 뭐 뉴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별로 챙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랬죠.
1: 잘 모르니까.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태풍 뉴스랄지 가뭄 뉴스라든지
0: 네.
1: 세상을 잘 모르니까
0: 네.
1: 태풍 뭐 뉴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별로 챙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랬죠.
1: 잘 모르니까.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태풍 뉴스랄지 가뭄 뉴스라든지 뭐 화재 뭐 이런 뉴스를 보면 그 뒤에 있는 그 후속 일들이 다 그림에 그려지니까
0: 맞아요.
1: 어떻게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0: 공감이죠. 진짜. 공감.
1: 네.
0: 아는 만큼 걱정도 되고 그런 거겠죠.
1: 네.
0: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1: 네.
0: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좀 시큰둥해진 것들도 있을 테고요.
1: 좋았는데 시큰둥해진 네. 거.
0: 반대로 옛날에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소중해. 정말 좋아.
1: 그렇죠.
0: 하는 것들도
1: 나이 들어가면 있을 수도 예. 있고 시간이 경과돼서도 있고 그죠?
0: 일단 가볍게 음식부터 그렇죠.
1: 홍어.
0: 아니요. 저는 홍어. 아직 어리네요. 그러면.
1: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홍어도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좋아하신 분들도
0: 맞아요.
1: 좀 계시는 것처럼.
0: 김치도 그렇잖아요.
1: 어우 그죠.
0: 어렸을 때는 아 김치 먹기 싫어 그랬었는데 네, 지금 네. 김치 없으면 안 되죠.
1: 그죠 그죠.
0: 예.
1: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면 국악을 사실 뭐 잘 별로 좋아하지 않...

0: 않았다.
1: 네.
0: 그런데 우연찮게 접하다가 좋아지게 됐다.
1: 그렇죠.
0: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1: 뭐 가볍게 바다가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산이 좋다.
0: 봉영 씨는 일관되죠.
1: 저는 산이죠. 계속 산.
0: 일관됩니다.
1: 예.
0: 네, 그런 경우도 있고.
1: 네.
0: 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온도가 변한 것들.
1: 마음의 온도가 변한 것들.
0: 예예예. 예, 예.
1: 표현 좋은데요.
0: 예. 그거를 오늘 문자 소통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목소리가.

0: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인데요. 여기는 비가 오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시원합니다. 상사대야 응원하고 스피커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1: 아, 스피커로요?
0: 감사합니다.
1: 울려 퍼지고 있겠네요.
0: 네, 목소리가. 네. 그렇습니다.
1: 자,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정가 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 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0: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있습니다.
1: 좋습니다. 8288님께서 어렸을 적 경기민요를 즐기셨던 우리 할머니는 매일 창부타령을 흥얼거리셨는데 그게 청승 맞다고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우리 소리의 깊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하.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2: 할머니가 잘 부르셨나 보다.
1: 맛있게 부르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그죠? 네. 우리가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그 어른들의 성은.
1: 아유, 그거는 흉내가 안 돼요.
2: 맞아요. 세월이 묻어나온 그 자연스러운 소리.
1: 그 성음.
2: 그 호흡.
1: 그거는 안 돼요.
2: 그건 안 돼요. 네. 진짜로.
1: 아니, 노지는.
2: 뭐가 뭐... 들어갔잖아요, 지금. 뭔가 많이 들어갔어.
1: 터지라.
2: 이거 봐.
1: 공돌하니 백발이요.

0: 4172님께서 어렸을 적에는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떴었었는데 요즘은 누가 사준다고 해도 먹지를 않습니다 하시면서.
1: 소화가 잘 안 돼요.
0: 치킨, 피자도 되게 부대끼고요. 네. 아이스크림도 막 이시리고 네. 너무 달고 네. 그 다음에 먹고 나서도 막 텁텁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맞아요. 안 하게 되죠 좀.
1: 그 와이프가 이제 쿠폰이 있다 그래가지고 31개 그 아이스크림 그걸 갔더니 또 쿠폰 가격보다 저렴하게는 못 산대요. 그 이상을 결제를 해야 된다.
0: 아 그래.
1: 그러다 보니까 컵이 이만한 컵 있잖아요.
0: 그거 어떻게 담아?
1: 제일 큰 컵. 지금 냉동실 한 2주 됐습니다.
0: 못 먹어요, 못 먹어.

0: 선물을 사하나치리님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싫어하시겠죠?
1: 소화 안 되니까.
0: 유산균을 네. 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봐가면서 눈치껏 예, 예. 선물 드려야죠.
1: 센스가 있어야죠.
0: 8888님께서 청춘 시절에는 바다를 좋아해서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낚시도 많이 했었었는데 중년이 되면서 등산을 다니게 되더라고요. 바다는 언제나 같은 모습인데 산행을 하다 보니 봄에는 꽃들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지고 가을에는 맞아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되어서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져서 더 멋있고 즐기면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1: 맞아요. 어, 뭘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0: 산도 그런 맛이 있죠.
1: 예.
0: 바다도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1: 그렇죠.
0: 잔잔한 바다가 있고 네. 또 이렇게 넘실넘실대는 바다도 있고
1: 그럼요.
0: 막 이렇게 파도 치는 바다도 있으니까.
1: 바다는 딱 처음 갔었을 때 그 네. 광활함.
0: 아, 좋죠.
1: 뻥 뚫려 있는 그 시원함. 그리고 뭔가 다른 데 와 있는 느낌을 아, 확실히 그렇죠. 받을 수가 있어요.
0: 맞아, 맞아, 맞아.
1: 근데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뭔가 닿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산은 다 닿을 수 있어요. 뭔가 느낌이. 그리고 계속 변화요.
0: 아.
1: 그리고 공기가 으아 신선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발 계곡에다 다 담그고
0: 좋다.
1: 기가 막히게 뭐든 다 닿잖아요. 이렇게 그쵸, 느낌이.
0: 그쵸.
1: 저는 그래서 산을 좋아합니다.
0: 그러니까 네. 차 딱 타고
1: 그렇죠.
0: 저 위까지
1: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0: 차 끌고
1: 그렇죠.
0: 딱 올라가서 네.
1: 그렇습니다.
0: 멋있어.
1: 떡 선물을 네. 8888님께 드립니다.
0: 네. 떡 맛있게 드세요.
1: 네.
0: 서혜님께서 예전에는 겨울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봄이 좋아요. 꽃이 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그 뭔가 이 대자연이 새로운 싹을 틔울 때의 예.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군요.
1: 생동의 기운.
0: 그죠.
1: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겨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눈 내리는 걸 좋아했어요.
0: 아, 재밌잖아요.
1: 그렇죠. 눈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겨울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봄은 보물이죠.
0: 아우, 봄은 또 짧아서도 귀한 것 같아요.
1: 그러기도 하고.
0: 아쉽기도 네. 하고. 그렇죠.
1: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봄의 느낌.
0: 아, 네. 맞습니다.
1: 092 하나님. 제가 언니가 하나뿐이라서 언니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요. 언니가 결혼할 때 괜히 형부가 미웠는데 아하. 지금은 우리 형부가 참 좋습니다. 언니에게도 잘하고요. 우리 부모님께도 변함없이 다정하셔서 존경해요 하셨는데 이야.
0: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을 때 살짝 긴장도 되잖아요.
1: 맞아요.
0: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집안과 이렇게 융화되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1: 그쵸.
0: 고마운 분이 또 이렇게 가족이 되면은 더 좋죠.
1: 네.

0: 전숙희 소리로 장기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자, 예전에는 좋았는데 시큰둥, 지금은 하는 것들 반대인 것들 문자 받고 있고요. 6499님, 어렸을 때 프리미어리그 보는 거 유행해가지고 밤낮을 바꾸고 해서 외국 축구, 해외 축구.
0: 전숙희의 소리로 장기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자, 예전에는 좋았는데 시큰둥, 지금은 하는 것들 반대인 것들 문자 받고 있고요. 6499님, 어렸을 때 프리미어리그 보는 거 유행해가지고 밤낮을 바꾸고 해서 외국 축구, 해외 축구 엄청 열심히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 시절 제가 좋아했던 선수들은 다 은퇴하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식었나 봐요 하셨는데,
0: 아, 그때는 또 더 젊으셨을 거고,
1: 예,
0: 밤에 그렇게 축구를 봐도 그 다음날 뭐 생활하기에는 버틸만 하니까 하셨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도.
1: 저도 박지성 선수, 그때가 이영표 선수
0: 제일 좋아했을 때요.
1: 그때 정말 좋아했어요.
0: 해외 축구.
1: 엄밀히 얘기하면 해외 축구라기보다는
0: 그냥 축구.
1: 박지성 선수.
0: 아, 네. 진짜 너무 잘했으니까.
1: 맨유 경기는 다 챙겨봤죠.
0: 아, 이번에 그 이강인 선수 라리가.
1: 라리가에서 지금
0: 그 골
1: 데뷔전에서 기가 막힌 원더골을 넣었어요.
0: MVP 받았다면서요.
1: 네.
0: 그 경기. 그거 엄청나던데요.
1: 엄청 잘했더라고요.
0: 그게 그린즈만도 그 거기 SNS 남겼다면서요.
1: 그랬다고.
0: 대박이라고.
1: 예. 네. 저 오늘 와서 봤어요.
0: 대박이네.
1: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0: 진짜 잘하네요.
1: 와, 어떻게 그 바깥쪽에서 왼쪽으로 탁탁탁 치고 들어가가지고 공간 만들고 열리자마자 그 궤적으로 그 속도.
0: 그 쉽지 않다면서요.
1: 그 파워로 발목 힘으로. 와, 엄청난 골이에요.
0: 세컨 스트라이커예요? 이강인 선수가 거기서 포지션이?
1: 뭐 이제 봤다니까 저 하이라이트.
0: 아니 축구 또 좋아하니까.
1: 아니 근데 이제
0: 잘 몰라.
1: 톱에 서는 경우도 있고, 윙에 서는 경우도 있고,
0: 그래요.
1: 예, 중앙에 서는 경우도 있고.
0: 아무튼 대박입니다.

0: 그 타이밍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1: 뭘까요 이게?
0: 모르겠어요.
1: 진짜 설명이 안 돼요.
0: 너무 신기해요.
1: 네. 예전에 분명히 막 할아버지 어른들이 막 틀어놓으면
0: 아, 뭐야?
1: 아이고, 뭐 이런 음악을.
0: 맞아.
1: 근데 어느 순간에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0: 어?
1: 소화가 되고.
0: 그죠.
1: 그리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 맛있어.
0: 계속 듣게 되고.
1: 예.
0: 그죠.
1: 참 음악의 힘이라는 게.
0: 맞습니다.
1: 대단하고요.
0: 네.
1: 신하부로님, 전 사계절이 다 좋아요. 예전에는 가을을 참 좋아했었는데

0: 조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읽고 여름이 가고
1: 벌써
0: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풍 연안에도 체절에는
1: 벌써
0: 꽃피지 간다 한국단풍도 뜨거운고
1: 좋습니다.
0: 가을이 가고
1: 벌써
0: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 한천 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0: 아.
1: 벌써.
2: 무정 세월은 탓없이 흘러가고 이내 저

0: 오냐 흐르느니라.
1: 그것이 우리 수공 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2: 빨간 점에는 더욱 좋다. 성광도 구관족이라 요다. 당장 전리마로다. 연왕 오백금으로 죽은 내 상하스니 너를 산채물하다.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상을.

0: 이날치의 좌우나절 듣고 왔습니다.
1: 네. 옆으로 누워자시 주무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챙겨드렸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네. 이것이 문제로다.
1: 잘생긴 고막 남친 진짜 유해진 딱이네요. 훈둥우매님이.
3: 아이고. 진짜 고맙네.
2: 그 저 전우치는 어떠신지도 좀 평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1: 전우치는 그냥 전데요.
2: 너무 편하게 해요.
1: 아, 뭐 따로 할 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2: 아니, 그 연구를 하셔야죠.
1: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2: 아, 너무 대놓고 나 김봉양이요. 이러니까
1: 뭐 춘향이나 뭐 저기 오키나 다 지금 똑같은 아니, 거 하시잖아요. 언년이나
2: 오지명 씨나
1: 태기라 서방님 다 그러니까 아저씨 대길 다 똑같은 거.
2: 그러니까 대길이나 오지명 씨 할 때 되게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처럼.
1: 아 이건 힘들어요. 요 정도. 이거는 주인공이 유해진 씨다. 초랭이가 주인공이에요.
2: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가야지요.
1: 가겠습니다.

0: 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8월 22일 내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관에서는요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6개국 666개 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056대가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첫 대회와 비교를 하면 참가팀이 무려 138%로 출전 로봇은 30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을 구현한 종목에서도 성능을 겨룬다고 하는데요. 전체 51개 종목이라고 하네요.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의 종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핀셋으로 콩 집기, 2번 탁구, 3번 닭 튀기기, 4번 병뚜껑 열기. 그렇구나.
1: 예. 이 중에 세 개는 종목에 있고요.
0: 네.
1: 남은 하나는 종목에 없습니다.
0: 없고
1: 없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고.
0: 그 외에도 되게 많네요. 종목들이.
1: 예. 예, 51개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0: 그러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아닌 것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핀셋으로 콩 집기, 탁구, 닭 튀기기, 병뚜껑 열기 중에 아닌 거를 맞춰주세요. 로봇 운동회에서
1: 이제 운동회 로봇을 운동회 시킨다 했었을 때 결국은 움직임이잖아요.
0: 네.
1: 구현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필요한 종목들이 아마 선정이 되겠죠. 그 중에 단순 노동이나 단순 움직임은 굳이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0: 이미 하고는 있지만.
1: 네.
0: 그죠.
1: 네. 네. 난이도 난도가 그러니까 좀 높아야 종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0: 어떻게 소리로 힌트 내드려요?
1: 그래야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0: 그죠. 또 네. 그거밖에 없죠 또.
1: 네.
0: 잠깐만 저 뒤돌아서 할게요.
1: 어떻게 하시려고?
0: 너무 기대된다. 커서 소리가.
1: 어 기대돼.
0: 아 어제처럼 어제도 뒤돌아서 했잖아요.
1: 아아 네. 그거.
0: 네. 뒤돌게요.
1: 고고.
0: 네. 할게요.
1: 네.
0: 할게요.
1: 여러분 준비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0: 이것으로 저의 힌트를 마치겠습니다.
1: 네.
0: 보기 네. 씨는 없어요.
1: 오늘 반반 가겠습니다. 반반.
0: 반반이요?
1: 네.
0: 반반.
1: 반반.
0: 반반.
1: 짬짜면 뭐 이런 것처럼.
0: 네. 반반.
1: 반반.
0: 반반.
1: 저는 항상 반반을 주문하는 편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반반.
1: 오리지널과
0: 네.
1: 이제 맛있는
0: 양념.
1: 네 소스가 들어간 반반.
0: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100m, 400m 뭐 역도 멀리뛰기 축구 되게 많네요. 뭐가
1: 네.
0: 뭐가 엄청 많아요. 51개 종목이라고 하니까 되게 재밌겠네. 자 제가 이제 사운드 힌트도 드렸고요.
1: 맞아요.
0: 요즘 뭐 애들이 너무 더 좋아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1: 예전에 시장에서
0: 시장에서
1: 이거
0: 네.
1: 한 거 먹었을 때 아, 그때 그 맛을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없어요, 지금은.
0: 물론 시장에도 이제 이게 있긴 한데
1: 그때 그 느낌이 아니에요.
0: 예.
1: 그 박스 같은 데다 담아 가지고.
0: 예.
1: 기억나세요?
0: 그럼요.
1: 그리고 얘도 좀 작아

0: 애와 다 그때 당시 그 상공부 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처음 그렇습니다. 먹었던.
1: 자, 정답 발표해도 될 것 같은데요?
0: 요 문자로 정답을 발표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오?
0: 5911님. 와. 저도 닭 튀기는 일 투잡 중입니다.
1: 아, 그러시구나. 오. 아이고야, 고생 많으시네.
0: 에, 닭 울음소리 죽이네요. 죽이네요. 2628님.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자, 정답은 3번 닭 튀기기가 정답이었어요. 네. 어, 오늘 12월 푸에르토리코에서 2026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일부터 내일까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요.
0: 로봇이 2000대가 넘는데요.
1: 어마어마해.
0: 와, 다 다른 종류일 거 아니에요?
1: 다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진화해버리는. 예. 내년 되면 더 어마어마해지고. 그죠?
0: 그렇죠. 네. 우리 실생활에서 횡단보도에서 같이 서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떡 선물은 7206 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공

0: 3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오늘 대구에서는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가 9월 3일까지 펼쳐집니다. 전 세계 106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맞춰서 대구 수성문화재단과 대구 간송미술관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까지 모두 4차례 선보이는데요. 시조창과 승무, 살풀이 춤을 만날 수 있는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제목은 한국의 이것인데요. 이것은 한국 전통 문화의 흐르는 공통된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한국의 호흡, 2번 한국의 엇박, 3번 한국의 시선.
0: 네.
1: 그러니까 호흡이냐 엇박이냐 시선이냐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전통문화의 공통된 가치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1: 그렇습니다.
0: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 항상 있죠.
1: 네.
0: 호흡, 엇박, 시선 중에 보이지 않는 것. 뭐, 아, 이거 되나?
1: 어, 뭐야?
0: 숨.
1: 숨이요?
0: 네.
1: 그럼 커피 사야 되겠는데요?
0: 아, 그래요?
1: 숨이라고 꺼내버리는 그 순간.
0: 약간 그런 느낌.
1: 자, 힌트를 숨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게 지금... 1번 호흡, 2번 엇박, 3번 시선인데
0: 네.
1: 숨이라고 해버리면
0: 근데 이 단어는요
1: 네.
0: 숨의 의미만 담고 있지 않다라는

0: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좀 큰 범위의 단어다.
1: 아 맞아요. 네, 동의합니다. 네네네. 커피는 네. 사시는 거죠?
0: 네, 커피는 살게요.
1: 아, 그러면 아주 훌륭합니다.
0: 커피는 살게요.
1: 아 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커피는 예. 사니까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네네.
0: 이럴 줄 알고 어제도 커피를 사고
1: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그럼 소리 누구니 커피 예. 커피 각이다 이렇게 한희정님이 남겨주셨는데
0: 상원 씨는 이미 샀어요.
1: 오늘 샀습니다. 예. 제가 이미 사버렸어요. 예.
0: 그러게.
1: 감사드리고요.
0: 아니 닭튀기기인데 꽉 껴 하면 그것도 커피
1: 그래,
0: 각이지.
1: 그래 샀잖아요. 샀잖아요. 예. 예. 아 두 분을 보면 이거가 생각난대요.
0: 아, 아주 좋은 힌트.
1: 요 딱 적절하잖아요.
0: 그러네요. 예. 어, 역시 우리보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몇 배 위에요.
1: 그럼요.
0: 예, 몇 수 앞서가고 계십니다.
1: 예. 자 이렇게
0: 하면 할까요 이제?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정답은 1번. 한국의 호흡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0: 호흡.
1: 네.
0: 그렇습니다. 두 분의 힌트 웃음이 절로 납니다. 에헤라디아 상사디아 최고예요. 6704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저기 김치 선물을 드려야 되죠?
0: 네.
1: 저는 2058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9954님께서 아들이 연주할 때 몰입이 돼서 같이 숨쉽니다.
1: 아 이거죠. 그죠, 그거.
0: 예,
1: 그거예요, 그거.
0: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김치 맛있게 네. 2058님 드시고요.
1: 자, 오늘 이제 1부 끝내고 2부에서는 우리
0: 예림 씨,
1: 예림 씨와 함께 호흡해야죠.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벌써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0: 많아요.
1: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자, 1부 끝곡 지순자의 연주, 지순자와 수임당 가락타기 지음지우의 연주네요. 메나리쪼 신하위 승화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

0: K-POP과 함께 K-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도 K-컬처의 뿌리인 전통과 국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두터워지는 분위기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1: 그런 부분도 있지. 국립극장의 여우락 페스티벌만 봐도 2010년 출범 이후에 누적 관객이 약 8만 8천 명이고 평균 객석 점유율도 90%를 기록했대잖아.
0: 대중음악과 국악의 만남으로 관객층도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여우락뿐만 아니라 락이나 테크노, 전자음악을 접목한 국악 밴드들도 많고 해외 투어로 화제인 팀들도 많지 않나?
1: 그럼 그럼. 지난달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폐회식에 대미를 장식한 악단광칠은 6년 만에 정규앨범을 판매하고 바로 유럽 투어에 나선다잖아.
0: 조선팝을 정체성으로 내세운 서도 밴드도 최근 춘향가 앨범을 냈고 펑키한 굿판 음악을 하는 추다의 차지스, 아방가르드 재즈를 국악에 접목한 우룩과 풍각쟁이들 같은 그런 신인 밴드들까지 국악계에서도 전통부터 창작까지 엄청 다양해진 게 사실이지.
1: 그지 그지. 국악계 생태계가 다채로워지고 있는 건 좋은 거지. 다양해진 전통과 창작 국악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더 좋겠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21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악당광칠의 매우 쳐라 듣고 왔습니다.
1: 전통의 깊이와 창작의 다양성, 넓이까지 두루 갇힌 우리 국악의 팬층이 다양해지고 또 두터워지고 있는 게 여우락 페스티벌이나 또 락 페스티벌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K-POP과 국악의 만남도 활발하고요. 게다가 소리꾼 이자람 씨의 눈눈눈은 아비뇽에서 기립박수를 받았고

0: 또 기다리고 계시네요. 지금 만나봐야죠.
1: 그렇죠.
0: 예.
1: 신하부로님도 아, 예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 살롬에 넘버 하나 해주시나요? 하고 아, 질문까지 있는데.
0: 아, 이거 혹시 짜증을 내고 있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0: 좀 친절하게.
1: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0: 아, 감정. 예,
1: 기다리는 그 아. 애타는 감정.
0: 뭐 이런 거.
1: 예림 씨 만나고 싶어가지고.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 알겠고요. 지금 바로 예림 씨를 만나러 갈게요.
0: 불금 행구가
1: 라디오 버스킹 버스퀴.
2: 가야금 병창으로 시작해서 6시 내 고향 리포터 활동. 그 와중에 2010년에는 전국 국악 판소리 부문 최우수상까지 수상한 실력파 소리꾼이 어느 날 풍류대장 래퍼로 변신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1: 바로 그 멋지고 당당한 화제의 소리꾼이 작년에는 창극 살로메의 주인공으로 배우로의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입니다. 또 한 번 살로메로 무대에 서는 살로메 최예림 씨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퀸입니다.
0: 살로메의 광기와 슬픔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최예림 씨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오늘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 AKFM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취임새와 응원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자, 무려 5년 만에 바투의 상사디아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최예림 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야, 등장부터 다르죠. 네,
3: 반갑습니다. 최예림이에요.
1: 요즘 완전 살로메에 빠져 계시는구나.
3: 맞아요. 캐릭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아,
1: 그러니까.
3: 네.
1: 무려 5년 만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5년 만에.
0: 네.
1: 지금 인사드리는 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네. 아까부터 많이 기다리셨어요.
0: 그렇습니다. 네.
1: 인사 좀 해주세요.
3: 5년 만이에요. 네, 최예림이고요. 바토의 상사디아 늘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나오네요. 오늘 즐기다 갈게요.
0: 네.
1: 약간 살로메가 그런 캐릭터입니까?
3: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1: 아하. 네,
3: 그런 역할이고
1: 예.
3: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을
1: 아하. 목을 쳐라.
3: 목을 쳐라.
0: 내일인가요?
3: 내일이에요.
0: 공연이?
3: 오늘이 이제 준수 씨가 첫 공연이 시작이 되고요.
1: 아, 네. 더블 캐스팅이죠?
3: 네,
1: 네.
3: 그리고 제가 내일 2시, 그리고 준수 씨가 저녁 7시, 그다음 날 일요일 2시. 아, 마포 아트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0: 아트홀맥에서 하는.
3: 네, 네, 네.
0: 이 처음 작년에 처음 주인공.
3: 네,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0: 하셨잖아요.
3: 네.
0: 어떠셨어요? 연기가 처음이시라고.
3: 그렇죠. 이런 작품의 연기를 한다라는 건 이제 처음이었고 창극 동나니까.
1: 네.
3: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 아니다. 이미 생긴 게 살로메다.
0: 누가 그래요? 기획자가
3: 고선웅 연출님.
1: 아, 고선웅 연출님.
3: 네. 그리고 이제 준수 씨도 그랬고
1: 예.
3: 이제 그 김시화 연출님부터 작창가님까지 네. 다 모두가 네. 생긴 것부터 기세가 살로메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성격은 또 집순이거든요.
0: 네.
3: 남을 해야 하는 것도 싫어하고 네. 뭔가 좀 손해를 봐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성격인데
1: 예.
3: 살로메는 그렇지가 않아요.
1: 네.
3: 정 반대의 성격이라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했는데
1: 네.
3: 아니다. 이미 눈빛에서 살로메가 느껴진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 아, 그래요?
0: 그래?
1: 왜냐하면 보여줬던 무대들도 다 약간 뭐라 변신의 퀴즈.
0: 아, 변신.
1: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0: 기대가 되네요, 진짜.
3: 성격이랑 좀 다른데. 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버스커가 직접 소통을 하면서
3: 네.
1: 가는 코너예요.
3: 네, 네.
1: 알고 계시죠?
0: 보셨습니까? 네.
3: 봤어요.
0: 모니터.
3: 네, 네.
1: 누구 거 누구 편 보셨어요?
3: 저는 신승태 신승태님
1: 승태 씨 거.
3: 네.
1: 네.
3: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네. 의처 씨가
0: 네.
3: 또 같이 제 엄마 역할로 나와요. 살로메에서.
0: 안 그래도 연습한다고 지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3: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본인도 나갔었다고 네. 그래서 얘기를 좀 귀뜸을 들었어가지고.
1: 많은 정보들을 또 챙기셨네요.
3: 네, 챙겨보고 왔죠.
1: 알겠습니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4: 어서 와.
1: 어서.
0: 첫 번째 곡은 뭐야?
3: 이렇게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1: 정보를 챙겨서
0: 엔지 카트.
1: 자, 생방송 카트.

0: 뭐 A인데 뭐 이거는 저에게 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1: 아, 살롬에 대해서도 아직 못 하신 얘기도 있네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풀면서
2: 맞아요, 맞아요.
1: 예, 이야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곡은
1: 네.
2: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곡들은
1: 네.
2: 대체적으로 살로메와 살짝 비슷한 연관이 조금 있어요.
1: 연관이 있다.
2: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살로메 이야기는 아니고, 네.
1: 아니고.
2: 제가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
1: 네.
2: 남자를 위해 만든 곡인데요.
0: 왜 이렇게 웃기지?
1: 그러니까 약간 개그 코드로 웃지
2: 아니에요,
1: 않아요?
2: 아니에요,
0: 안녕하세요,
2: 아니에요.
0: 여러분.
2: 아니에요,
0: 저 집순이에요 해놓고 여러분
1: 안녕하세요.
0: 저도 옛날에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2: 요 바투 상사디아가 약간의 그 컬투 느낌이 좀 있다고 느껴져요.
0: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2: 아니에요.
0: 바투예요.
2: 아 바투예.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엔지 컷.
1: 컷. 뭐 그, 이렇게 컷이 많아 생각 중에.
0: 자,
1: 다시
0: 다시.
1: 그래도 돼요.
0: 자, 카메라 롤. 네. 오디오 롤.
2: 롤.
0: 액션.
2: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를 위해 너 나랑 같이 살래? 하고 만든 곡이었죠.

0: 끊겼나요? 네, 끊겼어요.
1: 소리 좀 주세요.
2: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자, 음악도 컷. 다시. 네.
3: 잠시.
2: 이거 다시 갈게요.
3: 왜냐면
2: 진짜 생방송에 컷 나왔다.
0: 컷 나왔어. 진짜 깜짝 놀랐어.
3: 지금 생방송이고 네. 요거는 말씀드려야 돼. 지금 저희가 이어폰을 끼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우리 그 로고 할 때 네, 끊기더라고요, 여기가. 모니터가 소리가. 그래서 지금도 한번 끊겼습니다.
0: 네.
3: 그래서
0: 네,
3: 노래를
0: 네.
3: 못 했죠.
0: 네, 네, 네.
3: 자, 다시 갈게요. 자.
2: 자, 끊어 잠깐만. 그럼 끊어진 김에
0: 네.
2: 이 남자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1: 아, 맞아 맞아. 나
2: 그거나 얘기 듣고 갑시다.
0: 그걸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2: 아, 그래요?
0: 그 다음 곡이랑 또 연관이.
2: 아, 좋아 좋아 좋아.
1: 잠깐만. 그러면
2: 스토리텔링이 있구나.
3: 그거를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는 공개합니까?
0: 공개하죠.
2: 그러니까
3: 도망갔냐 아니냐 궁금해서.
2: 진짜 궁금해.
0: 궁금하시죠?
2: 네, 네.
0: 절대 고정.
2: 아, 해야겠다.
3: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2: 제가 고정해야겠어.
3: 말을 못 할 것 같은데.
2: 예. 네.
3: 해버렸단 말이죠.
0: 네, 하겠습니다.
2: 아, 다음 곡까지 막 다 네. 기대가 됩니다.
3: Stay with me. 예. 나랑 같이 살래?
2: 그러니까.
0: 이거죠? 말이죠.
3: 예. 네.
2: 좋습니다.
3: 음악 반주. 네. MR 다시 주세요.

0: 너 나랑 살래?
1: 네. 와 가사가
0: 이런 곡이었어요.
1: 와
0: 지금 문자가 막 오고 있죠. 네. 직접 소통해 주시면 좋아요.
2: 네. 9646님. 네. 오 처음 들어보는 노래네요. 앨범을 내신 건가요? 아니요. 미발매 곡입니다.
1: 오. 네. 근데 자작곡이잖아요.
2: 네. 자작곡.
1: 인데 미발매 곡이에요.
2: 네.

0: 그래서
1: 미디도 직접 하시고.
0: 네, 미디는 그 같이 하시는 작곡가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1: 언제 발매하세요? 네.
0: 발매는 아직 이게 미정인데.
2: 아, 네. 아, 그럼 오늘만 들을 수 있는 거였나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야, 이제 유튜브로 계속 들으면 되죠.
2: 라이브는 그럼 이번이 처음이세요?
0: 이번이 지난번에 한번 공연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발매는 되지 않은 곡이어서 음원으로는 네. 들을 수 없고. 알겠습니다.
2: 드라마 OST 같았어요.
0: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냥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쓴 그러니까. 곡입니다.
1: 와. 지금도 이게 마음이 있어요?
0: 없죠.
1: 아, 없어.
0: 그는 떠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절 2년.
1: 노경수님, 노경수님.
0: 네. 노경수님, 예림님 목소리 맑고 청량한 게 좋네요. 좋아요. 네, 맑고 청량한 목소리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그 에미넴 할 때 막. 난당장 이음악에 이런 카리스마. 목소리 카리스마. 네. 근데 제 안에는 이런 솜사탕 같은 또 여린 목소리가 있답니다.
1: 있죠.
2: 792하나님
0: I love you, I love you. 은근 따라 부르게 되네요. 그래서 그 남자랑 어떻게 됐어요? 네.
3: 헤어졌어요.
0: 헤어졌어요.
1: 우리는 삶이 그렇죠.
2: 그렇죠.
1: 만나다 헤어진 게
0: 우리의 인생인데. 헤어질 수 있죠.
1: 아, 그럼
3: 그렇죠.
0: 네, 원스타님 노래 좋아요. 예림님이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면 어떤 남자가 도망갈 수 있겠어요?
1: 도망을 가더라니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나에게 음악적 이 자원만 이게
0: 안겨주고
2: 그러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1: 그 사람이 역할이었던 거야.
0: 맞아요. 네.
2: 그분은 이 음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0: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2: 아, 그럼 라이브로
1: 뭐래요? 뭐래요?
0: 네,
1: 뭐래요?
0: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 하셨고 했는데 이 또 예. 삶은 네. 우리가 또 그 음악만큼 달콤하지 않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각자의 서로의 길을 네. 걸었고 아하. 그냥 시절 인연으로 아름답게 아. 남았다.
2: 오케이. 네, 이제 그렇습니다. 완전 이해가 됐어요.
1: 저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네. 솔직하게 내 맞아. 얘기를 이렇게 맞아요. 음악으로 담아서 오늘 이렇게 한 시간 가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아요.
2: 그래, 그래.
1: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곡도 연결이 된다.
0: 맞습니다. 떠났어요.
1: 이
2: 이별곡인가 보다.
0: 이별곡이에요.
1: 네. 자, 첫 번째는 너 나랑 살래?
2: 살래?
0: 맞아요.
1: Stay with me 네. 했어요. 네. 그 두 번째 곡은 뭡니까?
0: 자, 꽃이 지네입니다.
1: 아, 잤어. 내가 잤네.
0: 제가 꽃을 보면서 네. 이게 꽃이 금방 폈다 팍 지잖아요.
2: 예.
0: 그걸 보면서 하, 이게 인연인 건가? 뭔가 사람이 빨리 인연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이별이 있고 그런데. 영원한 게 없고 그래서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아 그는 갔구나.
1: 저 꽃이 나다.
2: 이게 그러면 몇 년 전에 쓰신 곡입니까?
0: 이 곡은 한 2년 전에
2: 얼마 안 됐구나.
0: 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거는 음원으로도 나와 있어요.
2: 나와 있어요.
0: 네, 네, 네.
2: 오케이. 꽃이 지네 한번 들어봐야죠. 얼마나 애절할지.
1: 와, 나 잠깐만. 울 것 같아.
2: 이별 안 맞아 본 분 없잖아요.
1: 아이, 자, 다 있죠.
2: 그러니까요. 네. 꽃이 지네.
1: 꽃이 지네.
2: 라이브 두 번째 곡입니다. 네.

0: 님, 꽃이 지고 거름이 되어 더 멋진 꽃이 필 거예요.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다음 곡 이제 다음에는 전 꽃이 피네로 만들 거예요.
2: 아, 꽃이 피네.
0: 네.
3: 아,
0: 피네.
3: 좋다.
0: 네.
3: 근데 아직은 안 폈나요?
0: 아직 아직 안 핀 것 같아요.
3: 뭐가 있긴 있나 본데.
0: 없어요.
3: 아, 그래요?

0: 또 흐름을 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네. 시류를 읽을 수 있는
1: 맞아요. 아무튼 벌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파랑님 네.
2: 노래 너무 좋은데요. Stay with me도 음원 내주세요. 발매해주세요.
0: 계획이 있습니까?
2: 오, 계획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내야겠어요. 네. 내겠습니다.
1: 좋아요.
2: 네.
0: 영종이님
2: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니라오. 좀 더 머물다 가시오. 이별을 지는 꽃에 빗대어 운명처럼 만든 너무 애절한 곡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내 얘기라서 더 절절하게 맞아요. 잘 네. 살려서 부르신 것 같아요. 진짜. 2390님
2: 예림님 얼굴이 이국적으로 딱 살룸의 역시네요. 목소리 또한 힘차고 구성진 게 정말 좋아요. 작사 작곡까지 재주도 많으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1: 재주가 진짜 많으신 분.
0: 그러니까요.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네. 다음 곡을
2: 다음 곡은요
1: 이것도 연결이 되네요. 네,
2: 살짝 연결이 되어 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네. 살짝 이거는 제가

0: 사랑을 받잖아요. 저는 시시하청의 그 목소리요.
1: 그런 판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0: 맞아요.
2: 저는 하청이 좋은 소리가 더 좋습니다. 상청 막 계속 지르는 것보다 하청으로 꽈득 채우는
0: 저 하청으로 그 느낌. 하고 싶어요. 뭔가 한번 도전을 하세요? 해보고 싶어요.
2: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1: 아, 지금 문자가 쏟아지고 네. 있어요.
0: 4804님 선곡 순서까지 너무 멋지네요. 오늘 아주 가을 추억에 젖습니다. 가을하죠.
1: 진짜.
0: 날씨가 제법 좀 시원해져가지고
2: 맞아요.
0: 뭔가 아직은 덥지만 네. 그래도 뭔가 빨리 이 느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의상도 그러니까. 약간
3: 여름인데요?
0: 마시마 속 마시마 그러니까. 좀
2: 느낌을 봐야지. 느낌.
3: 이거 한여름인데?
0: 질감을
2: 봐야지. 질감.
1: 미안합니다.
2: 7746님
0: 와인 한잔하면서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일하면서 아우. 듣고 있네요.
2: 지금 자세도 와인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자세이시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제가
2: 자, 저 새끼손가락 보세요. 그죠? 근데 평소에 어떠세요? 와인 좋아하세요? 주종 어떤?
0: 저 와인이랑 위스키 좋아해요.
2: 아 역시. 여기 맞아요. 막걸리 좋아하시거든요.
0: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막걸리.
1: 왜요? 왜요?
0: 이 턱수염의 그 질감이 왠지.
1: 왜요? 왜요?
0: 이 턱수염의 그 질감이 왠지 네. 파전 녹두전하고
2: 그렇지.
0: 뭔가 네.
2: 여기 수염에 수염에 약간 이제 그 막걸리가 묻으면서 싹 쓸면서 주모.
0: 맞아.
2: 이 느낌.
1: 아유. 아유. 그저 나가봐야지. 그런 느낌.

0: 살로맨이 그 나라보스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나라보스를 보고 시작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1: 이때 진짜 살로맨의 모습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벌써 지금 예림 씨 표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2: 캐릭터 들어왔네요. 북쳐요?
1: 이제 뭐 살짝 네. 네. 방해되지 않는
2: 알겠습니다.
1: 선에서
2: 알겠습니다. 네. 제목이 너는 친절했어 입니다.
1: 네.
2: 들어보겠습니다.
0: 아, 생각난다. 생각나. 언젠지는 몰라. 미안. 너는 친절했어. 나에게만 아니던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줬어. 아니던가. 아, 나에게만 아니던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줬어. 아니던가.

계시네. 그냥 한 번만 살짝 보기만. 왕이 두려워한다니 더더더. 내가 원하는 걸 해줬어.

0: 하실 것 같아요.
1: 왕은 안무 없어요?
0: 왕은 그 약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1: 그러니까 안무 없냐고.
0: 안무는 있는데 있는 안무가 아니에요. 막 춤을 춰요.
1: 그래도
0: 막 그냥
2: 그래, 막 춤을 막걸리 먹으면서 좀 닦아가면서
0: 맞아요.
1: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되는데
2: 대사가 나는 불고기였다.

0: 할 수가 있나요? 시간 괜찮을까요?
1: 괜찮아요. 네. 네, 이거... 설마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2: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안 할 수는 없게 돼요.
0: 어, 아니에요. 너무 하고
2: 싶어. 세 곡 더 할 수 있어요.
0: 아, 어?
2: 네. 자, 이제 마지막 자, 곡이 뭐죠?
0: 마지막 곡은요. 늘 새로운 시작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이 곡은 이 제가 이 국악방송에서 예전에 창호의 드린 햇살에서 네. 그 햇살공방에서

0: 받고 아, 있습니다.
1: 네.
2: 네, 때가 이대로, 되면.
0: 네, 때가 되면.
2: 때가 되면.
0: 네.
1: 노경수님.
0: 오늘 노래마다 다 색깔이 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살롬의 화이팅!
1: 아, 흐름이 네. 너무 좋았어요.
3: 그러니까.
0: 괜찮았나요?
1: 네. 네.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네.
2: 그러니까.
1: 5831님.
0: 네, 나는 내일 최롬에 만나지롱. 내일 만나요, 예림 씨.
1: 아, 예매를 하셨군요.
2: 보러 가시겠네요.
1: 공연 끝나고 어떻게 로비 같은 데 나가서 팬들 좀 만남 좀 갔습니까?
0: 네, 좀 뵈려고 합니다.
1: 그렇죠. 네, 네, 그래야죠. 네. 어떤 분들은 막 귀찮아 가지고 칼퇴하고 그런 분들도 아, 있는데 예림 씨는 역시
0: 네.
1: 역시 스타답게.
0: 네. 근데 아. 이제 좀 다크서클이 좀 많이 내려와 있을 거라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2: 아, 오늘 준수 씨 첫 공이죠?
0: 네, 맞습니다.
2: 오늘 그럼 보러 가세요. 모니터 차원에서?
0: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1: 아.
0: 어제까지 이틀 내내 아. 네. 공연 저기 해가지고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내일 공연 저녁 공연에 준수 씨 모니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아.
1: 네. 일단 공연 전날은 네, 푹 쉬시는
0: 네.
1: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0: 네. 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링거를 또 한 대
1: 어?
0: 맞고
1: 그러니까 어? 지금 네. 링거 힘으로 오늘 라이브를 해주신 거예요.
2: 너무 네. 오늘 텐션 업이 돼 계셔서 컨디션 괜찮은가 보다 했었어요.
1: 이제 딱 끝나고 차에 타면 아마 쓰러지실 것
0: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장어 먹으려고요.
1: 그 말을 또 그렇게 저음으로 얘기해.
2: 그것까지는 궁금하지 않은데. 아니 내가 오늘 어장 그 얘기했잖아요. 네. 또 장어를 드신다니까. 아 오늘 나는 오늘 그냥 고기 먹으려고 그랬거든. 한동안 난 이제 물고기 쪽은 안 먹을 거야.
0: 전 살로매니까 낚는 사람이니까
1: 아, 낚아야 돼요.
0: 낚아야 돼요. 오늘 장어 낚으러.
2: 오늘 채소나 먹어야겠다. 아 연말에 개인 앨범을 네, 준비하고 계시나요?
0: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1: 얘기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제가 사실 EDM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좀 있어요. 아하. 그래서 풍류대장 그 5라운드에서도 크게 라디오를 켜고라는 곡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아직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어서 두 가지 이제 같은 곡인데 버전이 두 버전이에요.
1: 네.
0: 밴드 버전과 EDM 버전으로 해가지고 두 곡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2: 그러면 아까 그 처음 하셨던 그 곡은 네. 아, 이때는 안 나오네요.
0: 네, 이때는 안 나오고 이제 차츰차츰.
2: 아 Stay With Me.
0: 네, 그 그 네. 곡은 이제 꽃 그 컬렉션으로 해가지고 쫙 내봐야죠. Stay With Me, 꽃이 네. 피네, 아, 벌초, 꽃이 꽃이 네. 피네 이렇게.
1: 여러분 죄송하고요. 예림 씨 다 받아주시네. 아 너무 멋진.
2: 세상에.
1: 예림 씨였어요.
2: 오늘 너무 감사해요 진짜.
0: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보니까 진짜 전국 7개 도시를 투어하시네요.
0: 네 맞아요.
1: 아.
2: 재밌기도 할 거고.
0: 맞아요 맞아요.
2: 또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0: 네.
2: 그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진짜. 네,
1: 그러게요.
2: 오늘 맞습니다. 어떠셨습니까?
0: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뭔가 이게 좀 재밌게 좀 잘 꾸며보자라고 네, 생각을
1: 재밌었어요.
0: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나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 또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0: 불러주세요.
2: 저희도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0: 그래서 앨범 나오면 꼭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2: 네. 네. 자, 정말 모든 그 끼를 재능을 다 가지고 계신
1: 그러게요.
2: 최예림 씨와 오늘 함께했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예림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이제 여기서
1: 네.
2: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예림 씨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무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최예림 씨와 함께 했습니다.
2: 자 그리고 두들쟁이 탈의 연주로 남방 돌고래 띄워드릴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1: 네.
2: 더 밝은 에너지로 와야죠.
1: 얼마큼?
2: 지금은 파트의 시대.
1: 파트의 상사대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남긴 글 중에 경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글 속 주인공이 먼지가 뽀얗게 앉은 흐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거울이 너무 티 없이 맑으면 자기의 못난 모습이 그대로 비쳐서 사람들이 거울을 깨뜨려버리고 말 것이니 차라리 먼지가 좀 낀 듯 희미하게 보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도 함께 떠오르는데요. 때로는 흐린 거울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죠. 오늘도 노래가 좋다 함께하면서 둥글둥글하고 여유로운 마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병의 소리로 경상도 쾌지나 칭칭 보내드립니다.
1: 쾌지나 칭칭나니 쾌지나 칭칭나니 하늘에는 별도 많고
2: 쾌지나 칭칭나니
1: 시내 경변에 자갈

이구나 신나 신나리 서산에 지른 해를 긴 끈에 다 메어두고 신나

0: 징징나네
1: 둘째 딸 울어 길을 떠나
0: 돼지나 징징나네
1: 셋째 딸 울어 입시에 갔니
0: 돼지나 징징나네
1: 올라가면 올 꼬사리

김동명의 소리로 경상도 쾌지나 칭칭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경설이라는 내용을 보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토지지신굿 보내드립니다.

원대로 다 이루어져라.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인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 판을 벌리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금강산 타령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동무로나
1: 시
0: 거울을 들고 보니
1: 아
0: 예전 얼굴이 간 곳 없고
1: 아 시
0: 초반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안숙선 명창의 일화에도 창극단 시절에 이제 너무 일찍 가서 연습을 하시는데 연습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건물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이제 소리 연습을 하셨는데 새벽인 거죠. 귀곡성 대목을 하필 연습을 하셨는데 보일러실 자체가 또 울리잖아요, 엄청. 그래서 근데 경비 아저씨가 진짜 귀신인 줄 알고 기절할 뻔했다라는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네요. 성함에 숙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노래를 다 잘하시나. 황민숙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승희의 해금, 정준의 장구장단으로 서도민요 연곡 보내드립니다.

진짜 노래하는 사람 목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해금 소리가. 네. 오, 참 좋은 연주입니다. 이승희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지금 교수님이신데 제가 참 좋은 연주입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서도민요 연곡 사년불, 자진연불, 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저녁서 인간이라 나려와서 제게 한편 둘러보니 옥난간에 비었도다. 옥난간에 비틀놓고 비틀다리 양요다리에 은거조추 엉벌려놓고 앞다리랑 도다놓고 뒷다리랑 낮춰놓고 가르세라 질린 양은 배포장에 질렸도다. 안질게라 안진 양은 우리나라 경사님의 용산장이 하신 듯이 비태라고 둘른 글자 호인 한상 금복계를 북도 칠성 둘렀도다. 말코라고 경진양은 삼대독자 이동하들 명가복가 경겼도다.

같도다. 질겨드린 홍에게 난 배영강에 알을 두고 알품으로 넘나더네. 무자지는 무자질게 문나의 안개 속에 모욕하러 넘나더네. 바디지 쳐는 소리에

그런 소리로다. 잉해때는 사명지요. 잉해오리 많다 해도 백만군사 그늘이고 문경세자 넘

놀림 때는 호래비요 강태분의 꽃은 낙수 우수변에 던져놓고 심어납작 비기미는 육만조에 들어앉아 양피너로 갈라내고 사치미는 형제로다 배필하고 지는 양은 선부님 내 숙가친가 여기도 저고 저기 저고 도토마리 지는 양은 좁은 골에 비락쳐는 소리로다 영두머리 우는 양은 다세가는 새복다리에 올라가는 이기러기 우는 소리 분명하네 철로구번 신진나무 헝겊거네 옥수로 목을 메고 안동처 앉아 금자놀기 기로삼삼 넘나더네 하루 이틀 짜가지고 근데 비를 짜였도다 언자로나 채여내서 응가새로 집어내서 은방망이 손에 들고 언덕우를 옆에 쥐고 언다베니 머리 얹고 압록강에 희와다가 빈노강에 희와다가 하루 이틀 푸세해서 굵은 실로 상침 놓고 가는 실로 중침 놓고 개똥밭에 희던 제다 은다래비 불을 담아 은다래비 불을 담아 이리 실적 때리내서 장롱문을 열터리고 장롱 안에 비틀있다 앞집에 김선비요 뒷집에 이선비요 우리 선비는 왜 안 와요 오기야 오지만은 압록강에 콩질고 문 잠발라고 뒷노강에 녹디질곰 송림나고 텀박이기는 실을 쓸고 민폐 잡아는 문제 안고 쪼구 잡아는 간수 일고 아이고 답답 내 팔자야 죽단 말이

0: 소녀들의 쌍두구네.
1: 소시적에 노래자랑에서 1등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실력이십니다. 정정출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문경의 배틀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항규, 박동네, 이영자의 소리로 진도 지산면 인지리의 전승 들로래 모심는 소리 상사 소리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성우양 명창의 소리로 남도민요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그리고 농부가 자진 농부가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신고산 타령 박준영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러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8월 26일 같은 날 열리는 두 가지 국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대표 오전 콘서트 다담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다담은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관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역사자료 수집가 박건호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개관교수이자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3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의 기록과 유물을 수집해온 연구자인데요. 방송인 황수경과 함께 백범 김구가 꿈꾼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역사 속 인물과 시대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서울 도남은 국악당의 2026 국악 플러그인입니다. 국악 플러그인은 청년 국악예술가와 협업해 공연과 팬미팅,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선보이는 서울 도남은 국악당의 대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세 번째 국악당의 2026 국악 플러그인입니다. 국악 플러그인은 청년 국악예술가와 협업해 공연과 팬미팅,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선보이는 서울 도남은 국악당의 대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이하진입니다. 이하진은 깊이 있는 판소리와 맑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신성진 밴드마스터를 비롯해 판소리와 밴드 사운드,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진

앉아갈 수 있지만 언제든 주인이 오면 비켜줄 준비를 하며 정차하는 역마다 긴장하고 눈치를 살피게 되죠. 종착역은 정해져 있지만 거쳐가는 역마다 누가 타고 내릴지는 알 수 없는 기차. 그러고 보면 인간의 운명도 기차와 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인 건 누구나 알고 출발하지만 그 과정은 아무도 미리 알지 못하니까요. 우린 모두 인생이란 열차에 정해진 좌석 없이 탑승해 처음부터 보장된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고 운이 좋아 앉게 된 자리도 영원히 내 자리라 생각해선 안 되죠. 하지만 설레는 여행에 동반자만 함께 있다면 아무데나 철퍼덕 주저앉아도 추억과 낭만이 된다는 것. 입성열차와 인생열차의 또 하나의 닮은 점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오열의 노래로 한강열차 들으면서 8월 21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인생과 기차의 닮은 점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기차 중에서도 특히 좌석을 못 구해 입석표를 끊고 탔던 기차 여행의 추억,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요즘은 기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오히려 낭만은 줄어든 감이 있지만요. 목적지까지 한참 걸리던 완행열차를 입석으로 타보신 분들은 아예 객차 사이 통로나 제일 뒷좌석 뒤에 남는 공간에 절퍼덕 주저앉아서 장거리 여행 가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청춘 시절에는 편안한 좌석보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낭만이었죠. 정해진 좌석은 없어도 누구나 편안히 앉아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만나호 완행열차에 저 오늘도 모두 탑승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단과 관계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2016 젊은 국악 단장의 최종 선정작으로 드디어 본공연을 펼치게 됐는데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문자에는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요.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누락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까지만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인 문자에는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요.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누락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까지만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첨되신 분께는 두 장의 티켓을 드립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

개소리 말아라라는 강렬한 제목은 투점프리 가사의 한 소절을 따온 것인데요. 자, 그럼 먼저 예결과 프렐류드의 투전프리부터 만나보시고 바로 이어서 이희문 우방신과의 개소리 말아라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변두리와 최형석 그리고 예술숲의 연주와 노래로 바람에게 묻는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 있던가 견두리와 최형석 그리고 예술숲의 연주와 노래로 바람에게 묻는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보내주세요. 만나 시간은 귀도 호강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요즘 젊은 국악인들은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재치 있죠. 만나에선 그런 곡들 많이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네, 오셔서 좋은 음악 듣고 가세요. 삼승할부지님께서 지각생 삼승할부지 출석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게 경청할게요.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주민요 이어도 사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각생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사랑님께서 독립군 아리랑과 광복군 아리랑을 들으니 당시 상황이 상상되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해준 만나, 뜻깊은 시간입니다. 해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광복절 전날이었죠. 그래서 만나에서 독립군 아리랑과 광복군 아리랑 띄워드렸었는데요. 이 음악 들으시고 또 뜨거운 마음이 드셨다니까 참 좋습니다. 8888님께서도 아리랑도 정말 맛이 다양하네요. 해주셨어요. 이 아리랑이 각 지역별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군 그리고 혹은 광복군 아리랑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도 불렸죠. 이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정신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섬서목수님께서 개천절에는 특별히 산신각 생중계 부탁하외다 해주셨어요. 이 산신각은 사찰 내에 산신을 모신 건물이죠. 개천절에 어느 산신각에서 어떤 행사가 예정돼 있는 걸까요? 아, 저도 궁금해집니다. 섬서목수님, 혹시 오늘도 듣고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 쓰기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더 시크릿 코드의 이어도 사나.

더 시크릿 코드의 연주와 노래로 이어도 사나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이번 주 월요일은 광복절 대체 휴일이라 녹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날 남겨주신 흔적들도 꺼내볼게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버베나 꽃입니다. 마편 초과의 식물로 꽃색도 다양하고 꽃말은 가족의 화목, 단결, 화합인데 작은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하나의 큰 송이를 이루는 모습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네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나 사랑꾼들에게 딱 어울리는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만나의 모습과 좀 닮은 것도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버베나 꽃사진은요. 지난 화요일에 선곡표에 올려드렸으니까요. 또 와서 구경하시고 가도 좋겠네요. 3033님께서요. 보미 누님, 저는 오늘 대체 휴일이지만 일하러 갔었습니다. 일당은 1.5배 받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휴일에 일하셔서 이번 주 화요일에 휴식을 취하신 거였군요. 열심히 일하시고 또 즐겁게 휴식도 잘 취하시는 일상 보내시길 바라고요. 승승장구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3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오늘도 만나와 편안히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라디오 극장 들으시고는 100일 지나야 깊이 자요. 저희 딸 키울 때 생각나네요. 오늘도 마음 따뜻한 라디오 극장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 이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정말 신통하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렇게 자주 깨던 아이가 점점 통잠도 자고 사람의 일상을 갖춰가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흐물흐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고개 숙이고 지쳐 홀로 걷는 새벽길. 먼 곳에서 눈발처럼 조그맣게 다가오는 너.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에린송, 소프라노 황윤미가 부른 그대 있음에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전윤우 시인의 시 동막지에 부는 바람에서 뽑았습니다. 금빛 들녘엔 향기롭고 싱그러운 실한 열매가 익어가네. 풍성한 흙과 물을 포옹하는 하늘의 가슴이 대지를 품는다.

김현진의 소리로 들으신 갈까 보다. 바리톤 장철이 부른 나무로 창을 내겠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대금은 그 바람을 잠시 머물게 합니다. 좋은 음악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아있죠. 오늘 전해드린 노래들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바람 한 줄기처럼 오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평조우락 유자는입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8일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공연한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실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기하갑주 신아이와 판소리, 무용과 아생산조, 그리고 민요와 사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 공연으로 관객들과 함께 흥을 나눈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번 공연 중 기하갑주 신아이와 판소리, 세산조춤 반주음악, 그리고 아쟁산조와 민요 경기대감 놀이 순으로 감상하실 텐데요. 먼저 첫 곡 기하갑주 신아이 감상하겠습니다. 신아이는 무속음악에서 파생된 음악입니다. 산조라는 기하곡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흐틀가락 또는 신아이라고 불리면서 연주됐는데요.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여러 악기의 산조가 만들어지고 정착되면서 산조와 신아이의 음악적 명칭이 확연히 구분되기 먼저 첫 곡 기하갑주 신아이 감상하겠습니다. 신아이는 무속음악에서 파생된 음악입니다. 산조라는 기하곡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흐틀가락 또는 신아이라고 불리면서 연주됐는데요.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여러 악기의 산조가 만들어지고 정착되면서 산조와 신아이의 음악적 명칭이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아이는 정형화된 가락보다는 연주자들의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육자배기토리의 선율을 기본으로 연주자들의 스타일과 가락 그리고 성음을 담아서 합주와 독주로 연주됩니다.

0: 독립운동가 이준,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등의 독립운동 과정을 사건을 중심으로 엮어서 판소리의 창자의 소리와 안일이 발림을 통해 그날의 치열했던 시간과 역사를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국립남도국악원 단원 여러분의 소리로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 감상하겠습니다.
1: 그때의 관수는 이화학당 후원에 홀로 앉아 자탄을 허는 뒤 장차

아침이라 내가 비록 겨우 그 잘 망쳐

0: 다시 슬피 우니 두 눈에 눈물만 흘러 앞섭을 다 적시고 구곡간장 타는 가슴 혼문수 탐되었더라.
1: 그때여 관순이는 이화 학당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 거기를
0: 우리가 배움이 없어 이 나라를 잃었으니 이제라도 많은 연구와 공부에 열중을 허리라. 전성이 본래 활발어요.

깨우치고 한번 일러는 마음과 공부의 열중을 허리라. 전성이 본래 활발어요.

이어 감상하실 곡은 기악독주 김일구류 아쟁산조입니다. 아쟁산조는 1940년 후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되고 연주되고 있어 그 역사가 70년이 넘어갑니다. 이번 연주된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가야금과 판소리 명인이었던 장월중선의 아쟁산조가락을 전수받은 김일구 명인이 30분의 긴 산조로 자신만의 가락으로 만든 산조입니다. 김일구 명인만의 시원스러운 활대 테크닉과 아쟁 특유의 애절함, 중중몰이부터 자진몰이로 이어지는 빠른 장단에서 느껴지는 흥과 재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쟁산조입니다. 연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원 오혜빈이 연주했고요. 장구에는 김주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럼 김일구류 아쟁산조 감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민요 경기대감놀이입니다. 경기대감놀이는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꽃인 서울꽃이나 경기도당꽃의 대감거리에서 무당이 부르던 소리로 경기소리꾼에 의해서 점차 통속화되어 현재는 무대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재물과 복을 권장하는 탐욕스럽고 익살스러운 대감신을 달래고 집안의 재수와 복을 빚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재수와 복을 빚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기대감 노래를 끝으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공연한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실험과 함께했습니다. 기악과 무용, 소리, 연희 등

0: 이렇게 좋은데 놀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1: 놀고 가지요!
0: 하이스나! 한가리 놀고 가겠노라 아무 엇드라뜨게 한번 울려줘! 아재성!
1: 아재성!

0: 아유 그냥 이제 그냥 발걸음이 사뿐사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우리 대감님이 부정도 풀고 제수도 드리고 있는데 박수가 약하다.
1: 아이고.
0: 아이. 우리 대감님 힘들어. 더 박수가 커야지.
1: 박수.
0: 아유 그냥 이제야 그냥 기분이 좋구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많이 주셔서 우리 대감님이 힘을 받았으니까 또 꿀팁을 하나 전해드려야지요. 허시의 계주야.
1: 예.
0: 웃으면 뭐가 오느냐?
1: 웃으면 복이 오지요.
0: 허이스나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복도 같이 오지요.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절망을 위한 절망 연습이었으면 좋을 내 불면의 밤에는 당신의 사랑만이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이은복 시인의 시 길 위에 사랑

고독하고 괴로운 밤, 사랑이 깊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때로 밤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밤도 마냥 외롭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가야금 앙상블 4개 전용 노래 4 만나보시겠습니다.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민요 달맞이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여쁘이 그대 청춘 20여세 남짓하니 연부역강 그야말로 세월을 아낄 때지 해 길어서 햇볕 쬐고 여가가 많을 테니 고서를 읽기에 제일 좋은 기회일래 조선시대 변계량의 시 서적을 햇볕에 쪼이러 중원으로 가는 권맹손에게 주다했습니다. 중원은 넓은 들 가운데를 뜻합니다. 절기로 처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맘땐 여름날 습기로 축축해진 책을 꺼내 햇빛에 말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권맹손은 변계량의 제자로 연부역강,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0: 전해드렸습니다. 이끌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변계량의 시 서적을 햇볕에 쪼이러 중원으로 가는 권맹손에게 주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변계량은 4살에 시를 외우고 6살에 글을 지을 정도로 총명했고 14살엔 과거시험인 진사시와 생원시에 급제했습니다. 또 학식과 문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춘향가 중 장원급제 대목부터 서리역졸 출발하는 대목까지 조상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반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춘하 주동 사시절을 생불여사로 이렇듯 세월을 보낼 적에 이때 도리어님은 서울로 올라가이겨 글공부힘을 쓸 제 춘추사력 동사기 사서삼경 백가예를 주야로 입고서니 동궁서문견이오 백낙천 기수로다 금수강산은 안고에 담아두고 풍운원

보다 그 금의 화동은 상계를 뛰어난 뒤 국화문반 나고 실제 청로서 빗겨타고 장한테도 상으로 이래가라 저리가라 노류장화는 저저히 찾아난디 고사당 참말하고 부모전 영화하니 세상에 좋은 것은 과거밖에 또 있는나 초립사 한림 주소 대교로 계실 적에 그때 나라 겸년들 전라 의사를 보내실 때 이몽룡 입세시켜 봉서 한 벌을 내어주시니 피봉혼하임이라 사청 육청 마패 수혜를 몸에 입고 직속의 하지숙배 전라도로 내려온다 삼대문바성 내달라 칠패 팔패 정패 배달이 애국에 걸른 너무 동격강 월강하야 과천에 융화하고 사근의 미력땡이 골사근해를 지나야 상유촌 하유촌 대행도 덕장거리 고무장태를 지나여 지련소사 광전하란 보롱공주 금강을 월강 하여 높은 안지를 대문에 맨 내성 북계 닭다리 황해지기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선우정아 씨의 상상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네요. 우리도 요즘에는 저녁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 많죠. 네, 자주 보는 얼굴 보이면 또 눈인사 건네기도 하고 뭐 강아지나 아가들 보면 우리가 말을 걸기도 하고 말이에요. 물론 뭐 지금은 산책하기엔 너무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예, 이음밤에서 예, 마음 산책 예, 여유에 한번 가져보시죠. 양희은 씨의 노래입니다. 산책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번 주 공연 티켓 협찬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국악밴드 악단 광칠의 공연인데요. 3집 발매 기념 콘서트예요. 신곡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된다고 하네요.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공연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어요. 문자로 신청받고요. 세 분 추첨해서 티켓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모두 세 쌍을 초대해요. 당첨자 명단은 오늘 방송 끝나고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문자

0: 깨끗하게 네. 이 세상 모든 시름을 다 비우고 나오면 또 한 1kg 빠져요.
1: 아, 그 무게였구나.
0: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몸무게를 재도 항상 일정한 시각 뭐 자고 일어나서 뭐라든가 아니면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딱 일정한 시각 그거 정해서 해야지. 키도 마찬가지고요. 키 아침에 재면 키 더 큰 거 아세요?
1: 아, 그래요?
0: 자고 일어나서 재면 이 연골 같은 거 관절 같은 게 이렇게 릴렉스가 돼가지고 좀 늘어나요. 그래서 많게는 한 2cm까지 차이가 나요.
1: 우리 키 작은 친구한테 좀 알려줘야겠네요.
0: 네, 야 너 아침에는 170 넘어.
1: 네,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았습니다.
0: 자, 고민 해결사 AI 룸에 참고만 해. 우리 방성우님이 AI 룸이 역할을 맡아서

0: 친구분이 금전적으로 배려해주는 건 깊은 애정의 표시 같아요. 공원 피크닉이나 산책처럼 돈이 들지 않는 데이트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말고 자주 표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1: 저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게 이런 거였어요. 이제 산책이나 공원이나 뭐 등산.
0: 네네.
1: 돈이 아예 안들 수는 없겠지만, 예,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거 꼭 돈이 없어야지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뭐 재벌들도 등산하는데.
0: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오히려 돈 많으신 분들이 더 주로 하시는 게 등산입니다.
1: 그러니까요.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다음 사연은요.
0: 네, 서린님. 주말만 만나서 데이트하더라도 애정 표현을 더욱 많이 해주면 여자친구가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앞에서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가 더
0: 네.
1: 막 예민해지고 화낼 일이 아닌데 그냥 이럴 때
0: 그러니까요.
1: 진짜 못난 게 저도 많이 경험해 왔는데
0: 맞습니다.
1: 제
0: 네.
1: 상황이 안 됐고 좀 괜히 미안한 게 있으면 그게 미안함이나 고마움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괜히 심통이 나고 막 이래요.
0: 그러니까요. 괜히 마음이 꼬이죠.
1: 그래 꼬여요. 맞아.
0: 예.
1: 꼬여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0: 맞아요.
1: 진짜.
0: 괜히 어느 한순간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마치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딱 성우님 표현대로 딱 괜히 꼬여 뭔가.
0: 예.
1: 예, 그러지 않도록
0: 그렇습니다.
1: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레이나님. 여자친구분이 데이트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 돈 대신 노동으로 갚는 방법도 있죠. 맛있는 도시락을 싸거나 데이트 장소를 찾아보는 식으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 주는 겁니다. 지갑 대신 정성을 많이 쓰는 거죠. 하셨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아예 이제 막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고
0: 네.
1: 잠시 이런 거니까.
0: 네.
1: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많이 지불하잖아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0: 맞습니다.
1: 안 하셨나 봐.
0: 저희 때는 남자가 무조건 다 내는 거였죠.
1: 옛날엔 그랬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여자분이
0: 네.
1: 어디 가자 혹은 뭐 영화를 봐도 뭘 보자, 혹은 뭘 먹자, 이렇게 정해주는 것만도 고마웠어요. 제가 그런 걸잘못

0: 더 잘해주면 되겠지?
1: 네, 맞아요. AI 루미가 당신을 위한 추천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이직에 성공하는 날, 여자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해당 설문조사를 참고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은 선물 탑 3. 3위 전자기기, 2위 액세서리.
0: 오? 그래?
1: 2위 액세서리.
0: 오? 그래? 좀 불안하긴 한데 그럼 1위는 뭐야?
1: 1위는 현금.
0: 응?
1: 현금입니다.
0: 아 진짜? 남자친구한테도 현금이야? 아니 자식들한테 말고 나.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와 결국 돈이구나.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그래도 덕분에 좀 웃었네. 알았어 나 이제 이력서 다듬으러 갈게. 루미는 쉬고 있어.
1: 네. 당신의 사랑을 응원하는 고민 해결사 AI 루미.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0: 네, 이직 준비 중에 데이트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연자를 위해서 AI 루미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가 현금이라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진행한 실제 기사에 나온 설문조사

0: 스위스로우의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기 가면 은행이 있거나 무슨 뭐 샵이 있거나 뭐 가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1: 더 걸어야겠네.
0: 짜증내지만 조금만 더 걸어가자. 자,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고민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호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머리 잘라주는 미용사 언니가 저를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면서 언니가 말을 걸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0: 들어가 있어서
1: 그렇죠.
0: 맘대로 할 수가 없는데
1: 맘대로 할 수 없어.
0: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 여자분들은 또 남자하고 많이 다른 건가?
1: 그러니까 파마하고 나서 좀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계속 말을 걸면 힘드니까.
0: 엄마 다 했는데 예. 왜 계속 진짜 혼자 앉아 있는데 왜 와서 말 걸어?
1: 정말 남자는 손이 없네요.
0: 이게 저희가 예.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1: 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어서
0: 예. 아무튼 그 네. 공통적인 건 그거였어요. 뭔가 표시를 해야지 계속 참고 있다가 너 말라 죽는다.
1: 네, 네. 네. 맞습니다.
0: 자 우이 아니 그래 저 뭐야 네. 성우님은 예, 예. 막 집이 네. 어디예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1: 저도 다 이렇게 대답을 되게 친절하게 저도 잘 하는 편이거든요.
0: 예.
1: 근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아, 예. 여기 어디 살아요? 아,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0: 아니, 근데 되게 친한 분이 아닌가 보다. 저는 10년 네네. 넘게 한 분한테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그러니까 맨날 머리가 똑같잖아요. 10년 동안. 근데 저는 그래요. 딱 가서
1: 네.
0: 나 잘 거야.
1: 아, 더 편하네. 아, 그냥 얘기하면 되네요.

0: 글쎄, 우리 남편이 오늘 또 일을 저질렀지 뭐야. 내가 속이 터져서 진짜.
1: 아, 그래요? 오, 속상하시겠다.
0: 진짜.
1: 근데 제가 머리숱을 좀 치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일까요?
0: 아니 그건 걱정하지 마 자기야. 머리 내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둘째가 요즘 학원을 안 가겠다고 그냥 고집을 피워갖고 내가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어.
1: 아우, 애들 참 키우기
0: 힘들어
1: 힘들죠.
0: 힘들어
1: 근데
0: 죽겠어.
1: 제가 정수리 쪽에 펌을 좀 넣으면 볼륨이 잘 살까요? 요즘 머리가 별로인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이네. 이런 식으로 대화의 주제를 헤어스타일로 강제 유턴 시키는 거죠. 그럼 미용사분도 아, 이 손님이 오늘 헤어스타일에 예민하구나 하면서 본업인 미용에만 집중하실 거예요.
0: 그래, 좀 피곤하긴 해도 거기만큼 머리 자라는 미용실이 없긴 하거든. 다음에 갈때 루미가 알려준 방법들 써먹어 봐야겠다. 고마워, 루미.
1: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0: 네, 미용실에서 편하게 머리 받고 싶은 분을 위한 AI 루미의 조언이었습니다. 사실
1: 네.
0: 이렇게 자꾸 이제 요즘 머리가 별로인 것 같아서 신경 쓰여 이런 얘기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시지 않을까요? 제가 10년 넘게 한
1: 네.
0: 15년 가까이 한 분한테 하다 보니까 그분도 사실 조금 긴장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 어떻게 해도 제가 변함없이 항상 거기만 가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가가지고 제가 혼자 한 머리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날 머리가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봐봐, 이거 봐라, 나도 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오빠, 이거 오빠가 한 거예요. 이 뒷머리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0: 김민우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네. 아, 혹시 예. 우리 성우님은 다른 사람 머리 잘라줘 본 적 있으세요?
1: 저요. 군대 있을 때 어? 이발병을 했습니다.
0: 어? 우와, 제가 진짜 예. 질문 잘했다. 이발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1: 그 주말마다 이제 부대원들을 잘라주는 건데요.
0: 그러니까 그게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게 경력이라기보다 이제 사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병한테 배워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리를 잘랐죠.
0: 그럼 이발병이라 네. 하면 다른 근무는 안 쓰고 이발만 하시는 거예요?
1: 아닙니다. 주말에 따로 그냥.
0: 아, 그럼 다른 사람 쉴 때?
1: 그렇죠.
0: 그럼 안 좋은 거네?
1: 그 당시에 이제 월급도 적고 그리고 예. 집에서 보내오는 돈도 없었는데 그 이발을 해가지고 그 부대원들이 고맙다고 과자를 그렇게
0: 아.
1: 저 주말마다 막 너무 풍성하게 먹으면서 보냈습니다.
0: 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 머리 잘라주셨겠다.
1: 네네네.
0: 그러면 많이 늘었어요 나중에?
1: 일단은 제가 조금 스타일을 다르게 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바리깡이라고 하나?
0: 예예, 예, 바리깡.
1: 그걸로 이제
0: 그
1: 딱...
0: 일본말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예, 예.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가위질을 하는데 손으로 하거든요.
0: 예.
1: 근데 저는 그 바리깡을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기술로
0: 그 실력이 좀 되는 예, 분들이 그렇게
1: 그래서
0: 하는데.
1: 부대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0: 어...
1: 아, 이 사람은 군인 같지가 않다. 싸제 같다.
0: 싸제 민간인처럼 깎아준다고.
1: 예, 싸제처럼 자른다.
0: 아, 실력이 좋으셨구나.
1: 네.
0: 전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저는 이발병까지는 아닌데 이발병이 휴가 가면 제가 대신 깎는 역할을 했었어요. 저는
1: 네네네네.
0: 그냥 행정병이었는데.
1: 오.
0: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거의 95% 바리깡으로 하고 가위는 마지막 끄트머리만 이렇게
1: 네네네.
0: 돌려깎기만.
1: 네네.
0: 근데 저한테 제 고참은 제가 무서워서 참아 못했고요. 제가 제 쫄병들만 했는데 이 녀석들이 그다음부터 경례를 안 해, 나를 봐도.
1: 아, 어떡하냐.
0: 삐져가지고.
1: 아, 저도 처음 배웠을 때 그 후배를 마루타 삼아서 했는데요. 머리가 계속 짧아지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나중에는 타조알이 돼가지고
0: 어머.
1: 네, 처음 잘랐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0: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또 우리 성우님의 과거를 하나 캐어봤습니다.
1: 네네.
0: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 받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쭌디와 함께 고민 상담을 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0: 네, 오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눕니다. 오늘 끝곡 윤건, 김연우가 함께 불러주는 갈색머리입니다. 성우님 안녕히 가세요. 루미야 잘가.
1: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제가 아이들하고 막 어떻게 재밌게 노는 얘기 하면, 야, 그래, 딱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시간 보내라. 다들 참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왠지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자기도 다 그랬다며. 근데 뭐 결국 지나고 나면 다시금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보다 사촌 동생의 아이면 이제 오촌인 건데, 사실 뭐 그러니까 이촌 친형제 친남매끼리도 요즘은 사실 자주 못 보고 친하게 친하다는 말조차도 좀 어색하지만 가깝게 못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예, 사촌 동생하고 진짜 아주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그러고 보면 이 촌수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그 속초에 사촌 누나가 뭐 횟집을 해가지고 제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가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촌 누나가 아니고 육촌 누나예요. 우리 엄마하고 그 누나네 엄마하고 사촌인 거죠.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알고 조금 약간 충격받았어요. 친자매가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하지? 왜냐면 다른 친자매들과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그냥 다 친자매처럼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까지도 그게 잘 이어지더라고요. 자, 박효신 씨의 노래 들을까요? 바보.

박화요비 씨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9772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동생이랑 라면을 끓여 먹다가 치즈를 언니 많이로 싸웠어요. 치즈 넣으면 국물 맛 버린다면서 입맛 별로인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거 있죠? 참나.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 넣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또 그거 싫어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그 라면 본연의 국물 맛이 사라지니까 싫을 수도 있는데, 아, 그 다음 말이 좀 그렇다. 입맛 별로인 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말본새도 참 이쁘기도 하네. 아이고. 어렸을 때 언니한테 많이 맞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미녀와 검은 곰. 언뜻 생각하면 잘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검은 곰 특유의 이 묵직한 울림이 또 남도 미녀의 바탕에 깔려있는 정서를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은 곰은 양반의 악기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신민요 같은 장르의 맛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검은 곰 연주자 이재한은 바로 그런 편견을 깨고 검은 곰의 영역을 넓히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윤경의 상령산 풀이에 이어서 김준수, 이한철이 함께 해준 사철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7011님, 옆차가 딱 붙여서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운전석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넘어가는데 차가 좁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가끔 보면 이렇게 참 매너 없이 예, 주차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반대편에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그러면 저기 뭐야, 그쪽에 뭐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그러면 최대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붙여주는 게 예의인데, 가운데에다 대는 것도 그냥 그것까지는 그냥 뭐라 할 수 없어. 근데 오히려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예, 자기 편하려고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얄미운 게 그거야. 그 선을 살짝 물어가지고 옆에 못 대게 하는 거. 아예 그냥 가운데다 딱 진짜 막 건달 생활 하시는 분들처럼 몰로 이러면서 그냥 딱 대면 밉지만 이 사람은 의도가 보이는데 그냥 아주 살짝 물어가지고 딴 채 못 대고 마치 뭐 모르고 어머 제가 언제 이렇게 대죠? 약간 그런 거 같은 사람들 진짜 얄밉죠. 예전에 그거 보고 제가 진짜 거기 포스트잇에다가 매너 주차 좀 하자고 그렇게 써가지고 딱 붙인 적이 있어요. 딱 붙여놓고 보니까 분주처럼 몰로 이러면서 그냥 딱 대면 밉지만 이 사람은 의도가 보이는데 그냥 아주 살짝 물어가지고 딴 채 못 대고 마치 뭐 모르고 어머 제가 언제 이렇게 됐죠? 약간 그런 것 같은 사람들 진짜 얄밉죠. 예전에 그거 보고 제가 진짜 거기 포스트잇에다가 매너 주차 좀 하자고 그렇게 써가지고 딱 붙인 적이 있어요. 딱 붙여놓고 보니까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다시 떼서 가져간 경우. 그래서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갖고 다닐까 이런 예, 그런 정성은 없고 에이 참 아무튼 예, 미워. 7011님 사연이었습니다. 자, 0605님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웃음 참느라 어금니 꽉 깨물었네요. 예. 제가 이런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예, 모르는 척 예,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못 들은 척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정조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음악 경무궁 제례악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경무궁 제례와 제례악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정조임금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경무궁 제례가 정해졌는데요. 처음 제례를 제정할 때에는 사도세자의 위격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죄를 지어 처벌받았기 때문에 왕통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논의들이 걸림돌이 됐던 건데요. 정조는 그런 견해들 때문에 즉위 초반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 현실은 경무궁 제향을 올릴 때에 제례의 위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제향을 올릴 때 희생과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용한다면 어떠한 격으로 예우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여러 내용이 논란이 됐지만 마침내 희생과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용한다면 어떠한 격으로 예우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여러 내용이 논란이 됐지만 마침내 희생과 음악을 모두 쓰고 춤은 제후의 예로서 6일무를 쓰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무궁 제례악은 후일 사도세자의 위패가 종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 폐지와 함께 연주되지 않았지만 들으신 대로 오늘날에는 기악으로만 전승되고 있어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입니다.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이 지은 시조를 노래하는 곡인데요. 매창의 본명은 이향금이고요. 계랑, 계생이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여성입니다. 문제를 타고 나서 시조, 가사, 한시, 금성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을 남겼고요. 그의 작품은 지금도 매창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까지 살았는데요. 전북 부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부안의 성황산에 있는 서림공원에 가시면 매창 시비를 볼 수 있고요. 이 이화우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는 유희경과 이별의 사연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가곡 반주를 정식으로 할 때에는 검은고 가야금, 대금, 해금, 피리, 장구 이런 악기를 두루 갖추고 연주하지만 들으신 대로 검은고 한 대로 반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런 연주는 노래와 검은고 선율에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곡을 피리와 아쟁 두 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을 이어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쉬타와 이어지는 연결가락, 그리고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입니다. 이 곡을 노래하는 시조시 동창이는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때 시조시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또 노랫말에 따라서 선율이 어떻게 구사가 되는지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은 감상이 될 듯합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

국가무용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를 함께

것으로도 느낀다. 저 높은 하늘에 서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 작은 유럽을 뒤흔드는 작은 회오리 바람을 알아볼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사상을 자유롭게 한다. 아미엘. 7.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 먹고 마시고 씨를 뿌리고 샘하는 존재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다. 만일 인간이 행위를 통해 영혼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신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와 만물의 근원 사이에는 벽이 없다는 것. 결과인 인간과 원인인 신 사이에 벽이 없다는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 이야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대금산조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박종기에서 환주환으로 전해진 가락을 서용석이 이어받아 완성한 작품입니다. 서용석 명의는 남

서영석 명인의 남도 음악에 기반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의 네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명인이 직접 연주하는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서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굵은 선, 극적인 표현력, 탁월한 식임새 등이 하나하나 이 판소리 성음에 기반한 세련된 선율과 조화를 이루어서 세련된 그런 대금산조 들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야금 병창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춘향가 중에 눈대목이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대목이죠. 춘향가 중에 사랑가 듣겠습니다.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가고지고 가고지고 우리 춘향집을 가고지고 보고

0: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 그렇지.
0: 1년이면 몇 밤이냐? 365 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1: 그렇지.

0: 아니 여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단 말씀은 왜 하시오?
1: 그렇지.
0: 그러면 정담을 허랴. 정!

춘향가 중에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진도 북춤가락 준비했습니다. 보통 북을 칠 때에는 한 손에 채를 쥐고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진도 북춤의 경우에는 양손에 북채를 들고 여러 춤사위와 함께 북을 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춤사위와 북가락의 절묘한 조화.

진도 북촌가락 들으셨는데요. 강송대의 구음, 김호연의 쇠, 왜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휘무리 작가 바위타령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위타령은 서울 풀무골에 이현익이란 분이 처음 만들어 노래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략 늦어도 1910년대 이전 무렵부터 노래된 걸로 추정됩니다. 신문기사에 처음 보이는 게 1913년 12월 27일자 매일신보 기사인데요.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최수연의 소리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변을 보니까 휴가가 좀 늦은 분들이 이번 주에 휴가에서 돌아오시고요. 초중고 학생들 대부분 개학해서 이번 주는 뭔가 좀 바빠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대학생들은 아직 9월 개강이라 방학 막바지 보내고 있죠. 저마다 분주한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리듬 잃지 마시고요. 한 주의 마감 멋지게 해보세요.

넌 몇 처처럼 이게 잘 차렸구나. 야 이놈아, 광대가리나 쉬고 뭉개맞이 입고 골마리 손이나 넣고 도랑으로 그서 시떨이 맞은 뒹굴에 댕기듯이 실실 돌아댕기다가 내 방 출입 많이 하야 자석 새끼는 그저 뒤아지 물도 까놓듯 운주두두두두두 까놓고 아 내 것만 뜯어보니 내가 무시러 보니

见他的爹지우고 잘 까거라 흥모가 하늘 없이 울며 불면 나가면서 신세잔 탄 울음 분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자 부모님이 살았을 적에 내 것이나 두 없이 벽에 호지 오신 먹고 있고 서구나 한번 세계에서 가든 유든 몰랐더니 흥보고 신세가 일정하게 될 줄을 어르니까 아르기였더냐 옆보게 마누라 예 코스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산중

겨 참아준 벽이 쏙 흥부 마늘에 깜짝 놀래며 어따 이 녀석아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고사하고 아이 폐기나 없이 안 쓰겠느냐 무슨 병이냐 말을 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노라고 나 장가 좀 보내줘 흥부 마늘에 이바로 듣더니 던자리에 주장 안지병

그러라. 내가 성생아 듣고 보급변 니 장계가 여태

아, 무슨 말씀이요? 그 환자 한 선만 주자. 그 환자 한 선만 주면 어른 자식들 구원하고 내가 가시리 가서 소매 동냥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착실히 갚아줄 터이니 그 환자 한 선만 주지. 뭐 또 놈에다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건 그렇지요. 박시장 그럴 게 아니라 품 하나 팔아보실래요? 아, 도저히 품 같으면 내가 팔고 말고. 무슨 핌가 와서 말 좀 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개만 맞으면 곤장 1개에 돈이 성냥 썩 30냥은 고바는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마삭 단냥까지 딱 채지게 놨으니 그 품 좀 팔아볼라요. 흥부가 돈 말을 듣더니 어찌게 좋던지 내 팔타이니 그 돈 단당 얼른 길을 내줄. 그냥 그리 하시오. 정하전 그두을 보하라 개연물을 딸강연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나 단정우 단지 평하니 단정우 박흥부가 좋아라고 질척문 왔어라서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마라 시환자제 졸시오 돈 마라 돈 마. 부산 배가 고프니 떡국집 물어 들어가자 여보 떡국 장사 떡국 3그릇만 주시오. 떡국을 샀어 마지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2그릇을 샀어 먹고 피자집으로 들어가서 여보 피자장사 피자 한 모신만 주

그러고 있면 그것이 또 어디 올지 다 내가 이 사람아 강둘이를 앉아서

없을 사람 금보판을 내라 올라 금보판을 해니라 이 사람아 없을 사람 금보판을 내라 올라 금보판을 해간다 와 금보판을 해간다 온다 가장 한장 온다 온다 아이고 여보 영가 영가 모신 줄도 몰랐소 영가 모신 줄도 몰랐소 이리고 시오지지와 어따 이 사람아 저리 좀 가소 이 돈 큰 볼을 자네 안가 돈이 큰 볼을 찾대요 못난 산다 뭐 찰나 찰나 산다 뭐 투잘난 돈 백성구로 술래 받고 저 동굴 동굴이 생겨온 생산을 찍어나 갇힌 돌 북이 공명 거기 붙은 돌

하나님에도 고치려고 돈난제에 들어왔어. 아이고 공돈이라니요. 아이 공돈이라니 무슨 공돈이란 말이요. 아이 사람아 주순돈과 다름이 없단 말일지. 하시오. 노상지 재물은 군자의 토리가 아니온디 주순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 갖다 놓으시오. 우리 마누라는 언제든지 착한 마음이여. 그렇지 여자가 그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외말말로 덜렁덜렁 오대기 무엇이니. 내가 그러면 내력을 가르쳐줄 테니 들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역령문이 잡혔다고 하지. 그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개만 맞으면 곤자 한 개의 돈이 성냥색이고 아 우선 바싹 단장 받아왔어. 발 타고 가라고 해서 이 돈 갖고 두말할 것도 없어.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로 움직이지 없소서. 귀숙이 많으니까 큰 가면 솥에다가 그저 다 푹 쏘어. 그래갖고 코끝으로서 이 돈 갖고 두말할 것도 없어.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로 움직이지 없소서. 귀숙이 많으니까 큰 가면 솥에다가 그저 다 푹 쏘어. 그래갖고 코끝으로서 그저 중말귀기 댕강 댕강 덜지락 몽땅 한번 먹어보시오. 뭐 바로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주원가장 몇 번 팔아먹고 산단지 두루지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제기야, 저거 뭐 공원자 갓게만 막고 먹을 변 종실을 골뱅이 그다합디다 영감 가지를 반다 별 가지를 바울

영감, 영감 부대 가지 마오. 흥부가 회를 왈칵 내면 야, 이 사람아 시끄럽네. 아, 대장부 사람아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아, 이 사람아 그런 것 말 한 번은 했다가 내미 알면 네 앞이 가니까 그 조용 좀 해서. 그러면 영감 부대 매아마 꼬기를 바라겠소. 아, 이 사람 큰일 났어. 아이, 매마 주러 가는 사람이 매아마 꼬면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매아마 꼬기를 바랴. 흥부자익들이 모두 나오면서 아이, 아버지 아이, 어디 있다가 내미 알면 내 앞이 가니까 그 조용 좀 해서. 그러면 영감 부대 매아마 꼬기를 바라겠소. 아, 이 사람 큰일 났어. 아이, 매마 주러 가는 사람이 매아마 꼬면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매아마 꼬기를 바랴. 흥부자익들이 모두 나오면서 아이, 아버지 아이, 어디 가시나요? 어, 나 저 비행 좀 갔다 올란다. 아버지 비행 갔다 오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그 패비나 한 그릇 사오시오. 오냐, 밥 사다 줄 테니 좀 기다려라. 또 한 입이 나앉으면 아버지 어디 가시오? 병영 간다, 병영 가. 병영 가시거든. 그도 나도 떡이나 좀 한시리 갖다 주시오. 오냐, 갖다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자기 뜰을 날 내놓고 내 다녀올 테니 마느라 정신 말고 가서 데리고 오시오. 아침 밥을 지어먹고 흠도 병을 내띄우고

나 본래 소득은 사람이라 벌벌 벌떠 변속 들어가라.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삼육궁기로 아니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에서 매를 만이라고 야단이 났겠다. 흥보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진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내가 여기 한번 엎드려봐야지. 벌기는 볼기를 내놓고 산문 밖에 가서 이만 하고 엎드실 적에 사령 한세이 나오며 참여 배경산업쪽에 볼기를 물놈 생기란데 흥보가 있다가 매 맞으러 왔지. 아니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매야. 한 사령이 딱 보더니 어여 박씨하라이쇼. 참 잘 알아맞췄구만. 박씨한 안두야소. 흥보 깜짝 놀래며 아니 안두다니 뭐가 안두야. 박씨한 대신으로 어른님이 내 솜씨에 혼장 10개 맞고 돈 30장기를 모지고 발씨 갔소. 흥보가 기가 맥겨 안두야. 박씨한 대신으로 어른님이 내 솜씨에 혼장 10개 맞고 돈 30장기를 모지고 발씨 갔소. 흥보가 기가 맥겨. 아이고 이 사람아 그림이 어떻게 생겼던가. 말 마시오. 시털 시험에 아기야 이님이 간디필이 쭉쭉 빠져가지고 아기야 잘 마십디다. 옳지 우리 집 마누래가 날 다녀가시오. 가지 마시오. 밤새도록 울던지 뒤집괴셈이라 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하였구나.

사람. 아, 요망치럽게 자네가 가지 말라고 밤새도록 졸이고 울더니 뒤집게 세비라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해버리고 내 매한게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지.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흥보가 다리를 툭 걷어올리면서 자! 내 맞았는가 좀 보소. 여 전부 좀 보소. 내 맞았는가. 흥보만 내 좋아라고. 아이고 정감 매 안 맞았시 얼마나 좋소.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매를 아니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그 매 맞을 것인가 이 사람아. 흥보 마루래 좋아라. 흥보 마루래가 좋아라고 좋아라고. 아이고 정감 매 안 맞았시 얼마나 좋소.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매를 아니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그매 맞을 것인가 이 사람아. 흥보 마루래 좋아라. 흥보 마루래가 좋아라고 주말 주면 누구를 그래 얼씨고 좋구나. 영감이 어깨 그저께 평영지를 떠난 후원은 나타를 듣고 부대배를 맞지 말고 부다가 뒤돌아 오시라 주자가 축수로 빌었더니 미안히 받고 돌아오지 이런 경사 또 있기라.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것이니 그날

빈하고 구속이 허해가야 만만세 이직을 탱이라 경상도는 함양이 전라도는 우봉인데

호적독주 연불 국거리 허튼가락 능계자진몰이 능계휘몰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어렵게 살을 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늘기 시작한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체중 감량 뒤에는 우리 몸이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욕이 다시 갑자기 늘게 되는데요. 따라서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고 다이어트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조심할 건 식사량이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몸무게는 줄었는데 예전에 먹던 양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계속 굶거나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달걀, 생선, 살코기, 두부나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챙겨주시고 현재 체중과 활동량에 맞춰 먹는 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살 뺐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간식이나 야식이 다시 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체중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 비슷한 조건에서 체중을 재보기 바랍니다. 물론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자는 건 아닙니다. 뭐 0.5kg, 1kg 정도는 수분이나 염분 섭취, 배변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며칠 동안 체중이 계속 오른 건 아닙니다. 뭐 0.5kg, 1kg 정도는 수분이나 염분 섭취, 배변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며칠 동안 체중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바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전날 많이 먹었다고 다음날 아예 굶는다?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간식과 식사량을 평소 수준으로 되돌렸다.

한심.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설입니다. 오늘 막을 올리는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예술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대표 창작 가무극 청사초롱 불발켜라를 다시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은 오늘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 국립정동극장에서 이어지는데요. 이 작품은 이야기의 출발이 참 재미있습니다. 만일 조선시대에도 웨딩 플래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에서 시작한 작품인데요. 무대 중심에는 조선 최고의 혼례업체 청사초롱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혼례식에서 관객은 단순히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의 하객이 됩니다. 배우들은

0: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관객 가까이 다가오고 관객은 연등을 밝히며 혼례를 축복하는 한 사람으로 그 장면 안에 함께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연은 보고 듣는 무대이면서 동시에 함께 축하하는 잔치에 가깝습니다. 우리 전통 혼례가 가진 격식과 아름다움은 살리되 그 안에 웃음과 온기, 오늘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더했습니다. 음악도 눈길을 끕니다. 대야쟁과 태평소 같은 국악기에 색소폰과 키보드가 더해진 라이브 음악이 무대 위에 흐릅니다. 한국적인 색감이 담긴 의상과 역동적인 군무가 어우러지면서 혼례라는 오래된 의례를 한편의 밝은 K공연 콘텐츠로 다시 풀어냅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은 서울예술단이 다시 밝히는 청사초롱, 그 불빛은 한 쌍의 혼례를 비추는 등불이면서 우리 전통을 오늘의 무대 위로 다시 데려오는 따뜻한 빛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국립 정동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창작 가무극 청사초롱 불밝혀라.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울호로다 전해드리죠. 노래의 절대가인입니다.
1: 이렇게 이틀 밤을 지내노니 허물도 적을 뿐더러 이제는 춘향모도 아는지라. 하루는 도련님이 술도 한 잔 얼근어요. 마음 놓고 사랑가를 부르며 놀던 것이었다.

조울 호로다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절대가인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휘산조인데요. 이 곡은 전통의 산조법을 바탕으로 바라지만의 감각과 즉흥성을 더해 새롭게 풀어낸 곡입니다. 여러 악기가 긴밀하게 주고받으며 점차 에너지를 쌓아가는 흐름이 참 인상적인데요. 우리 소리 바라지의 휘산조 들어보겠습니다.

바라지의 연주로 휘산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야금 병창 세타령 이어드리겠습니다. 소리와 연주의 소리현입니다.

가야금 병창 세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와 연주의 소리현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참으로 징글징글하게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폭염에 기운이 쏙 빠져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 변화와 느닷없는 태풍 소식에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으시죠. 계절이 바뀌고 있음에도 그 무더위가 핥히고 간 지친 몸과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고사성어는 바로 이런 상처와 회복의 상태를 가리키는 글귀 창이 미추입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다칠 창, 상처 이, 안일 미, 나을 추. 직역하자면 칼에 맞아 입은 상처가 아직 낫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죠. 이 성어의 유래는 중국 역사서 사기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한나라 초기 흉노들이 최고 권력자인 여태후를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장수 번쾌가 태후마마 군사 10만 명을 주시면 흉노를 싹 짓밟고 오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개포라는 신하가 번쾌의 목을 베어야 한다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고조께서는 군대 40만 명을 이끌고도 공경을 당하셨는데

지금 번캐가 어떻게 10만 군사로 흉노를 물리치겠습니까? 번캐는 아첨을 떨며 다시 나라를 흔들려고 합니다. 전란과 수탈로 무너진 백성들의 아픔이 채 씻기기도 전에 또다시 칼을 뽑아드는 무모함을 경계하며 나왔던 말이 바로 이 창이 미추였던 겁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검은고 풍류 이중주입니다. 연주에 검은고 앙상블 답입니다.

검은고 풍류 이중주였습니다. 연주의 검은고 앙상블 답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시해.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창이 미춥니다. 지나온 여름에 유난했던 폭염도 어찌 보면 우리 일상이 치러낸 작은 전쟁과 같았는데요. 창이 미추. 이 성어를 가만히 곱씹다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치 상황을 보면 서로를 향해 미움과 혐오의 날을 세우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끝없는 복수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한 번 입은 상처를 잊지 못해 서로에게 끊임없이 또 다른 칼자루를 겨누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서로 비벼대고 덧나게만 만든다면 결국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닐까요? 개포가 여태후 앞에서 창이 미추를 외쳤던 진짜 이유는 또 다른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지친 백성과 세상을 먼저 보듬고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절절한 경고였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본다면 우리를 아프게 했던 상처도 서로를 향해 세워두었던 미움의 날도 이제는 거두어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이 미추하지 않고 아문자리마다 고운 새살이 솔솔 돋아나듯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속에도 평안하고 온화한 기운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나무가 있는 언덕입니다. 연주의 아는 경외 여러분입니다.

안은경 외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들으신 곡은 나무가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인데요. 대금 연주의 서승미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서승미의 대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콩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연못에 둥둥 떠 있는 수련잎은 소금쟁이들에게 좋은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수련잎을 보면 이빠진 동그라미처럼 한쪽이 갈라져 있죠.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잎이 받는 힘을 분산시켜 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잎이 물 위에 잘 펼쳐진 상태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무언가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운동도 일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오래갈 수 있으니까요. 자,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넷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흙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송훈, 도자기처럼 생긴 관악기고요. 또 물을 담은 그릇을 쳐서 소리내는 악기 역시 도자기 유율타악기입니다. 율기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송경근의 바람길이었습니다. 자, 좋아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아낌없이 열정을 쏟으면서 전력 투구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인데요. 그것과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해서는 힘을 조절하고 애정을 안배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운동인데요. 하루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다음날 몸살로 운동을 쉬는 것보다는 예, 매일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운동하면서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오늘도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두 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좋은 이야기나 신청곡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 가능하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김덕수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새벽종 듣습니다. 볼프강 푸시닉이라는 색소폰 연주자가 플루트 연주를 하고 있고요. 김광민 피아노 연주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1980년대부터 국내외 재즈 연주자들과 협연을 했었습니다. 김덕수 명인, 그가 연주한 새벽종 함께 듣고 왔습니다. 피처링으로 볼프강 푸시닉, 김강민 두 연주자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야금 연주단이 연주하는 대중적인 선율의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 그 장을 연 팀이죠. 숙명가야금 연주단, 그리고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옹혜야, 부드러운 목소리의 결, 그리고 맑은 가야금 연주 함께 들어보시죠.

아카시아와 숙명가야금 연주단이 함께한 옹에야에 이어서 신일류 3인조 인디록 밴드죠.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더라고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매미는 울지 않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웅산의 노래인데요. 2022년 발표한 10집 앨범, 그 앨범 수록곡 중에서 우리 전통 가락의 전통악기 연주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 음악 역시 남도민요 흥타령을 재해석한 음악인데요. 꾸미로다입니다.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라고 시작하는 후렴의 음악. 네, 굉장히 몽환적인 연주와 또 웅산시 하면 소리가 굉장히 큰 그런 보컬리스트인데 이 곡에서는 굉장히 읊조리듯이 노래를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말이죠. 허무한 느낌을 목소리가 표현하고 굉장히 짙은 슬픔은 목소리 대신에 기타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죠. 웅산의 노래 꾸미로다입니다.

오직

0: 웅산의 꾸미로다에 이어서 특유의 감성을 지닌 가내 수공업 뮤지션 사공의 음악이었습니다. 마리오네트 함께 들어봤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나를 가내 수공업 뮤지션이라 불러주세요. 그게 소박하다. 그리고 진짜 집에서 작업을 한다. 이런 아티스트의 성향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 가내 수공업으로 만듭니다 라는 거는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는 음악을 오래 할 겁니다 라는 의지를 표현한 말이기도 한 듯해요. 60, 70년대 포크 음악의 느낌이 잘 담겨있는 포크 연주곡인데요. 기타와 만돌린을 직접 사공 씨가 연주를 했습니다. 자, 토요일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포크 음악은 메시지로서 저항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순수한 그 포크 그 본연의 자세를 또 가지고 있는 결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포크 음악의 선배님들 중에서 조동진 씨의 음악이 딱 그런데

조동진 씨 이름이 떠오르는 그런 순수한 포크 음악 손지현 씨 3집 앨범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각배라는 음악인데요. 자, 함께 들어보죠.

손지연의 조각배에 이어서 지화자 선생님의 소리로 창부타령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무려 100절이 넘는다고 하죠. 셀 수 없이 많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창부타령인데 이 방금 들었던 버전의 창부타령 중에서 마지막 구절 저 이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냥 2026년 대중음악의 시선으로 봐도 아주 감성적인 그런 가사예요. 이리 생각 저리 궁리 생각 끝에 한숨이지 얄미웁고 아쉬워라 분하고 그리워라 아픈 가슴을 움켜만 잡고 나만이 혼자 고통이로다. 굉장히 슬픈 이별의 가사인데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후렴은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로 끝나요. 묘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슬프다가 눈물기 싹 닦아내면서 얼씨구나 지화자로 넘어가는 그 구절이 말이죠. 자 계속해서 호랑이의 이야기를 담은 가야금 삼중주 곡입니다. 오드리의 범이 올시다인데요.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을 가야금 선율로 표현하고 있어요. 호랑이의 어흥하는 으르릉거림 또 사냥감을 추격할 때 빠른 날쌘 달리기 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고양이처럼 귀여운 모습 아 그러고 보니까 호랑이도 결국은 고양이과의 동물이네요. 그런가 하면 꽃감이 무서워서 발걸음이 빨라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도 이 가야금 선율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눈앞에 한번 쫙 그려보시죠. 오드리의 범이 올시다입니다.

오드리의 연주로 봄이 올시다 듣고 왔습니다. 1부 끝곡인데요. 야,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뭐 그림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음악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파노라마의 모습을 김소라 타악기 연주자와 라이브 드로잉의 선구자 김정기 작가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김정기 작가가 백지 위에 노래를 하듯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작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지 위에 자유롭게 악기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파노라마 김소라 김정기의 그림과 타악기 연주로 함께 느껴보시고요. 저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2부 첫 음악 피리 연주자 진윤경의 음악이었습니다. 리추얼 댄스 탈 듣고 왔습니다. 탈과 의식, 춤이 지닌 역동적인 에너지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윤섭 밴드와 한충은이 함께한 진도아리랑 듣습니다. 퓨전 재즈 기타리스트 조윤섭 씨 2집 앨범에서 한국적인 음악을 많이 도전했었죠. 네오 아리랑이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들려드렸었는데요. 이 음악에서도 한충은 씨의 소금 연주와 더불어 아리랑을 앞으로 큐반, 그러니까 쿠바 스타일의 리듬으로 편곡해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 조합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다음 앨범인 오늘 소개해드릴 3집 앨범 수록곡 진도 아리랑에서도 한충은 씨의 소금 연주로 또 풀어내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블루스 연주로 가요. 템포감은 좀 없지만 끈적끈적하고 진한 감성을 연주로 표현하고 어느샌가 중반부터 이제 막 스윙 재즈로 바뀌는데요. 아, 그때부터 엄청 또 신나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러 나라 작곡가들이 세계 각국의 민요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운 선율을 가졌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투표를 했는데 대충 짐작이 오시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로 아리랑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 아리랑 함께 들어보시죠. 조윤섭 밴드와 한충은의 연주로 진도 아리랑 듣습니다.

조윤섭 밴드와 한충은의 연주로 진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코너 속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얘기 앞두고 있습니다. 속내관님, 오늘도 내감복장 딱 차려입고 왔습니다. 만나볼게요.

0: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송내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이야, 이 더위에도 변함없이 내관 복장으로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 아, 저는 정말 토요일이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8월도 끝이 보입니다.
1: 아, 점점 계약이 다가오네요.
0: 아, 그러네요.
1: 우울합니다.
0: 자, 지난 시간에 8.15 광복 특집 했는데요. 일명 네. 송내관의 동상 찾아 3만리. 광복의 그날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이들의 동상을 탐방하는 시간, 굉장히 특별한 시간 보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전국의 애국지사들의 동상을 탐방하고 있죠.
0: 네.
1: 예.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동상의 주인공이 그 전북 진안에 있는 이재명 열사 동상이었다.
0: 아,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동명이인 네, 이재명 열사였고, 자, 그리고 또 드라마 야인 시대에 나오는 한용운의 명 연설 장면.
1: 그렇죠.
0: 지난 시간에 들어봤고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주에 있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죠, 손병희 선생님 동상도 살펴봤습니다.
0: 맞습니다. 뮤지컬

0: 배우죠. 그렇죠. 손준호 씨가 손병희를 기억하여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플래시몹 퍼포먼스 장면을 했는데 정말 멋졌어요.
1: 아, 감동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충남 태안에 있는 이종일 선생 동상을 만나러 떠났죠.
0: 맞습니다. 3.1운동 당시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분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스코필드 선생의 동상을 찾아갔습니다.
0: 네. 일제의 잔인한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렸던 분이죠.
1: 정확합니다. 오늘 또 이제 가봐야죠.
0: 네. 오늘도 동상 찾아 산말리인가요?
1: 그렇습니다. 아하. 떠나봐야죠. 네. 네. 그 이제 3.1 독립운동 이후로 우리는 제국에서 민국이 됩니다.
0: 네.
1: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된 거죠.
0: 대한민국 만세.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역 가잖아요. 네. 서울역 앞에 동상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0: 아, 지금 사진 예. 송내관이 고개 숙여서 동상에 예를 표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1: 그렇죠? 이분이
0: 이 바로
1: 동상이
0: 여기 있었나?
1: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몰라요. 네. 되게 큰 동상인데 네. 이 동상의 주인공은 강우규 열사입니다.
0: 예.
1: 이제 이게 1919년이면 3.1 독립운동 때잖아요.
0: 예.
1: 9월 달이었는가? 그 일본 총독이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해요. 서울에 열차에 도착을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인천공항이죠.
0: 예.
1: 당시에 이제 서울역이 이때 당시 65세 어른이었어요. 어르신이었어요.
0: 어르신이네요.
1: 65세 어르신. 예, 노인이죠.
0: 네.
1: 와, 폭탄을 들고 던집니다.
0: 던져요.
1: 근데 안타깝게도 그 총독은 죽이지 못했어요.
0: 아이고.
1: 예, 그래서 결국 서대문 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야, 근데 이게 참 감동인 게 이런 말을 해요. 죽기 전에. 아, 단두대에 홀로서니 춘풍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요.
0: 아,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1: 그래서 아이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0: 예.
1: 그 뒤로 2011년이죠. 서울역 앞에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건립이 됩니다.
0: 아, 오래도록 있었던 동상이 아니라 한 15년 전쯤에 세워진 동상이군요.
1: 맞아요. 예. 저도 그 장면 준비했지요.
0: 아, 뭐 장면이 있어요?
1: 예, KBS 역사 스페셜. 강우구 편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역사 스페셜 65세 노인은 왜 폭탄을 던졌나 강우규 의사편 들어보겠습니다.
2: 한 발 한 발 예포 소리에 맞춰 강우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그리고 총독이 마차에 오르려는 순간 오사카 조일신문 등 신문 기자들과 일본 육군 소장과 경찰 소장 등 귀빈실에 모여있던 30여 명이 부상했고 이들 중 3명이 사망했다. 현재 서울역 철도 박물관 앞에는 강우규 의사의 흔적을 더듬어 항일 의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0: 아,
1: 나중에 서울역 가시면 꼭 한번 찾아갔으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아, 진짜 가봐야겠습니다. 네. 서울역 구역사 앞쪽에 있네요.
1: 그래요.
0: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뮤지컬 영화 영웅 중에서 정성화, 조재윤, 배정남, 이현우가 함께 부릅니다. 누가 죄인인가?
3: 태안의 공범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태안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불사 늑약과 정미 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0: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일본 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1: 안진궁, 우덕순, 조도성, 유동화, 외노 연인による 홍호대와 스베트노 신리오에 次のように判決する。被告우덕순、懲役3年に処す。

0: 안정근, 피코코 안정근과 시케니 쇼스.
1: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군부 명성 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다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 되.

0: 누가 죄인인가 뮤지컬 영화 영웅 중에서 정성화, 조재윤, 배성남, 이현우가 함께 부른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1: 속이 뻥 뚫립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자, 이제 계속 가볼까요?
0: 네.
1: 예. 이제 3.1 독립 운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항일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0: 예.
1: 상해 임시정부도 만들어지고요. 외교전도 하고 그 항일 투쟁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죠.
0: 오호.
1: 항일 무장 투쟁하려면 무기 사야 되죠.
0: 예.
1: 군사 훈련 시켜야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0: 근성?
1: Excuse me.
0: 아, 뭐 돈인가요?
1: 돈이죠.
0: 아, 돈이구나.
1: 돈.
0: 돈이 필요하죠.
1: 돈이 필요하죠.
0: 네.
1: 돈이죠. 이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0: 예.
1: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0: 이회영 네. 선생님요.
1: 사실상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죠.
0: 아하.
1: 그 이회영의 가문은
0: 네.
1: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요.
0: 우와.
1: 여러분, 그 정도로 명문가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는 종로에서 태어났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종로 사직로에 가면 이회영 동상이 있어요.
0: 아, 진짜. 여기 흉상.
1: 네,
0: 네, 흉상 앞에서 성대관이 거의 90도로 예를 표하고 있는 사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는 6형제가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전 재산을 처분합니다.
0: 와, 쉽지
1: 그리고
0: 않은데.
1: 예,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예, 그거를 독립자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0: 예.
1: 그래서 그 독립군 간부 양성을 하고요.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다 이분의 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0: 아.
1: 그 전투 이후에 독립군이 광복군이

0: 되고 지금이 국군이 됐으니까요. 예.
1: 오호.
0: 근데 그때 이제 이회영의 형이죠. 이석영이 대부분의 돈은 동생이 이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역시도 독립자금으로 쓰는데
1: 아이고.
0: 정말 힘들게 상해 빈민가에서 생활을 해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벌 2세가
1: 네.
0: 전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내고 빈민가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1: 그 흔히 하는 말로 뭐 재벌은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0: 전부
1: 나라를
0: 다,
1: 위해서 전
0: 예.
1: 재산을 와, 쓴
0: 그리고
1: 거잖아요.
0: 결국 형인 이석영은 굶어서 사망을 합니다, 나중에.
1: 아이고,
0: 이렇지. 이게
1: 참네.
0: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1: 우리가 이런 분들을 다 알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와, 코너 너무 잘 만들었다.
0: 아, 동상 찾아 산만리.
1: 예,
0: 예.
1: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근데 이제 그 이회영이 제가 이제 KBS 특집 드라마를 했더라고요. 2010년에
1: 예.
0: 그 이회영 역할의 정동환 배우님이시죠. 그리고
1: 예.
0: 이제 이석영, 형인 이성혁 배우 역할의 이대로 배우님이 이제 열연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회영이 이성혁을 만나서 상해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나와요.
1: 아이고.
0: 형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1: 아이고.
0: 아닐세.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 일본 장교 역으로
1: 네.
0: 자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 타짜의 묻고 떠볼로가 김웅수 배우님. 제가 이 얘기를 왜
1: 웃으면
0: 하는지
1: 안
0: 예, 안
1: 되는데
0: 되는데
1: 저도
0: 좀 이따
1: 모르겠네.
0: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 예.
0: 예, 여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1: 아, 예. 드라마 이회영 속 이회영, 이석영 두 형제가 만나는 장면 오디오로 들어보십니다.
2: 형님,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나 감히 형님들께 누를 끼친 죄 씻을 길이 없습니다. 만주에 가서 부디 대업을 이루시길. 형님.
1: 형제 오열하는 장면을 오디오로 들어봤는데요.
0: 네.
1: 김홍수 배우님의 그 대사는 없네요.
0: 없어요.
1: 아,
0: 그런데
1: 그래요?
0: 제가 왜
1: 아니.
0: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1: 예.
0: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갈 곳이 어디냐면은 부산으로 갑니다.
1: 부산이요?
0: 예,
1: 예.
0: 부산의 용두산 공원에는 안희재 동상이 있어요.
1: 아, 진짜 동상 찾아 산만리 전국 방방곡곡을
0: 예.
1: 다니고 있습니다.
0: 당시 이제 부산 출신의 사업가죠, 안희재.
1: 예.
0: 우리가 드라마 보면요. 그 여러분 영화 밀정에서 공유 씨가 골동품 상을 운영을 해요.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운영을
1: 네.
0: 하지만 사실 그곳이 아지트였잖아요.
1: 네.
0: 독립군들의
1: 항일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0: 아지트였죠.
1: 네.
0: 예, 진짜 그걸 한 거예요, 이분이. 예,
1: 아, 실제 인물이 있었군요.
0: 백산상해를 설립해가지고 민족 기업이죠.
1: 예.
0: 많은 교육 활동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상 그 항일투쟁의 비밀 연락책이었다, 이곳이.
1: 예.
0: 예, 그리고 이분은 그 만주 지역 가가지고 발해 학교를 만들어서 또그 교육 활동도 하시고 또 민족지도 만들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1: 예.
0: 참 알려져 있진 않지만 예.
1: 그러네요.
0: 결국에는 1943년에 아 너무 슬프게 혹독한 고문으로 59세의 나이로 순국을 하십니다.
1: 아이고.
0: 예, 물론 건국훈장 받으셨고요.
1: 예.
0: 제가 이제 그 장면 이 안희재 선생님 관련된 다큐가 있는데 나레이션이 김웅수 배우님.
1: 잠깐만. 앞서서
0: 앞에서 친일
1: 일본군
0: 장교였는데
1: 장교였는데 여기서는
0: 나레이션을 네.
1: 야, 이런 또 세세한 1mm를 성내가는 찾아냅니다. 자, 김응수 배우님의 나레이션으로 독립영웅 안희재 나레이션 들어보겠습니다.
3: 안희재 선생은 일평생 독립운동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놓고도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진정 정의로운 자산가였습니다.

0: 아, 진심을 가득 담은 김응수 배우의 나레이션으로 독립 영웅 안희재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1: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떠나야죠. 예, 네. 다음 정착지는
0: 부산 찍고
1: 청주로 갑니다.
0: 야, 이제 서울 올라오는 건가요? 예,
1: 청주에 가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0: 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0: 미대란 없다 이 말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1: 근데 사실 이 문구는 정확히 신채호 선생님의 문구는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아, 네,
1: 명언은 아닌데 이제 당시에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는 나와 다른 사람의 투쟁의 기록이다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민족 생존의 근본으로 보신 거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가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신채호 선생님이 이 업적은 그 발해 있잖아요.
0: 예.
1: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한 분이 바로 그 조선 정조 때 유득공 선생님이세요. 발해고를 하셨고
0: 예.
1: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서 발해를 언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우리의 서태지가 발해를 언급했죠.
0: 최근도 아니죠.
1: 아, 그렇죠. 아,
0: 한 30년 됐어요.
1: 아, 30년. 벌써?
0: 발해를 꿈꾸며.
1: 발해를 꿈꾸며.
0: 서태지 2집 타이틀곡. 아, 시간 참 빨라요.
1: 정말 빨라요.
0: 우리한테는 사실 뭐 한 10여 년 됐을까
1: 얼마 전인데.
0: 말까 이런 기분인데.
1: 그렇죠. 우리가 또 서태지와 동갑 아닙니까?
0: 아, 아. 서태지, 배용준, 유재석, 윤도현까지
1: 장동건, 장동건까지.
0: 아, 장동건까지.
1: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신채호 관련된 드라마를 찾아봤는데
0: 예.
1: 그 MBC 특집 드라마에서 드라마가 제목이 한이에요. 한.
0: 한.
1: 예, 네, 한인데 단재 신채호의 일대기인데 이정길 배우님이 열연을 하십니다.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0: 네, 특집 드라마 한에서 신채호가 법정에서 떳떳하게 독립을 말하는 장면 오디오로 만나봅니다.
2: 기고는 사기를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가?
3: 사기? 우리 동포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사기 아니라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은 없어이다.
4: 충청북도 창원군 남성면 휘레리 이 땅에 단재 신채호 있었음을 사회 동포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으며.
0: 야. 1980년대 그 오디오라는 오디오. 것이 느껴지네요.
1: 그렇죠? 예.
0: 정감 있어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1: 아, 서울로 가야죠. 다시 서울로 가야죠.
0: 아, 서울로 돌아오는군요.
1: 이번에는 서울의 도산대로로 갑니다.
0: 어, 도산대로요?
1: 예.
0: 도산하면
1: 또 우리가
0: 안창호.
1: 예. 도산 안창호 동상이 도산대로 도산 기념관에 있죠.
0: 아, 도산 공원이 있잖아요.
1: 도산 공원 내에 있죠.
0: 네.
1: 이곳은 원래 이제 그 안창호와 특별한 연은 없는데 안창호의 묘소가 옛날 조성이 됐어요.
0: 아.
1: 1970년대. 그래서 예. 이제 도산대로가 됐죠.
0: 예.
1: 그 사실 우리나라 그 항일 투쟁하면은 딱 두 분이 떠올라요. 선생 칭호를 받는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도산 선생.
0: 아.
1: 예. 김구 선생이 무력 의열 투쟁을 했다면 예. 안창호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많이 하셨죠.
0: 아, 맞습니다.
1: 네. 1932년 체포되었고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 투병을 하시고 1938년에 서거하십니다.
0: 예.
1: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너무 유명한 분이시고
0: 그렇죠.
1: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셨죠.
0: 예.
1: 제가 그 네. 도산 안창호 관련된 영상을 찾다 보니까
0: 오.
1: 뮤지컬 영화 호조라고 있어요.
0: 오.
1: 2025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0: 작년 영화네요.
1: 예, 호조는 서로 살리는 세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0: 아, 서로를 살리는 세상.
1: 예, 네, 여기서 이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손정도 그 지사의 이야기인데
0: 예.
1: 그 안창호 역할로는 장정식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0: 예.
1: 손정도 배우 역할로는 최민우 배우님이 열연을 하셨는데
0: 오호.
1: 그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손정도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0: 예.
1: 뭐냐면 비단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0: 비단은 없어도 살 수 있죠.
1: 하지만 걸레는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0: 아... 네.
1: 그러니 나는 기꺼이 우리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
0: 아하...
1: 이런 명언을 남기십니다.
0: 그렇군요.
1: 네. 손정도 애국지사께서 제가 그 장면이 참 감동스러운데 제가 예고편을 준비해봤어요.
0: 예.
1: 네, 예고편을 제가 짧게 편집을 해서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0: 좋습니다. 영화 호조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5: 날 못 속여 날 못 막아 피할 수 없어 피하지 않아 끝까지 간다 미안해
6: 멈춰라! 안창호 여기 있다! 더 이상 동포들을 괴롭히지 마라!
7: 대한민국을 도산 영리가 꿈꿨던 호조 세상의 이상촌이지

0: 좋네요.
1: 감동이 몰려옵니다.
0: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서울 왔으니까요.
1: 서울 왔어요. 네.
0: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영화 호조 OST 수록곡입니다. 비단이 아닌 걸레로 함께 들어보죠.
2: 동지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좁은 이 나라 한 핏줄 결애가 갈라져서 싸우며 다투려 합니까? 무슨 까닭에, 대체 무슨 까닭에 미워해야만 합니까? 지방이 지방을, 나라가 나라를 겨누고 싸워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이토록 악하고

뮤지컬 영화 호조 OST 수록곡 중에서 비단이 아닌 걸레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윤윤석 선생님의 연주로 윤윤석류 철아쟁 산조 함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뭐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일어나 뭐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오봉녀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에서는 대나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난 뉘식이며 속은 어이 뷰연난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대나무를 나무라 하기엔 나무태도 없죠. 부피도 너무 작죠. 풀이라 하기엔 너무 꼿꼿하고 늘씬하니 이 오우가에서 묘사한 대나무의 정체성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대나무가 왜 떡잎이고 부름켜가 없어서 나무라 하기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나이테도 생겨나지 않죠. 그래서 나무가 아닌 풀이 맞기도 하죠. 그렇다 해도 대풀이라 하면 참 안 어울리죠. 그렇지만 사시의 푸른 점 귀하지 않을 수 없겠죠. 대나무는 우리 악기의 역사에서 없으면 안 될 소중한 재료인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대나무를 대표하는 악기의 하나 대금소리 골랐습니다. 지난날 대금이의 명인 김계선의 청성곡 김계선제 청성곡 듣겠습니다. 이영섭의 대금 연주입니다.